0: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더워서 습해서 자꾸 마음 모양이 울퉁불퉁해지고요. 삐뚤빼뚤해지고요. 잘 가다가도 삐딱해지기도 하고 무게는 또 어찌나 더 무거워지는지. 이 계절에는 옷도 보송보송해야 하지만 우리 땀도 자주 닦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습도 조절 진짜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도 괜히 더 예민해지고 같은 말을 해도 심드렁하게 나가고 나도 모르게, 그쵸? 내 의지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게 참 많아요. 남을 위한 배려도 슬그머니 뒷짐질 때가 많네요. 축축한 습도 싫잖아요. 마음엔 적당히 촉촉함, 촉촉하게 잊지 마세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수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 하나 노래들,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들 함께합니다. 미리미리 주신 사연들 준비하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코너 사연 참여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입니다. 원음 방송 인터넷 공간으로 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해서 여유롭게 남겨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 방송 5층 라디오 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이상우 바람에 웃기시 날리듯, 심신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오늘 점심 뭐 먹지? 현대인의 최대 난제죠. 배달 앱을 켜놓고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서 고뇌하는 건 예사고, OTT 메인 화면만 30분째 스크롤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잠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런 순간에 우리 입에 가장 먼저 붙는 단어는 단연 선택장애 혹은 결정장애일 겁니다. 하지만 언어의 결을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불편해집니다. 장애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 때문이에요. 장애는 누군가의 삶의 조건이자 정체성이지, 우리가 점심 메뉴를 고르지 못하는 사소한 머뭇거림이나 취향의 방향을 수식하기 위해 빌렸을 도구가 아니거든요. 무심코 던진 단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소외감을,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계급장을 달아주는 꼴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결정장애 대신 상황의 맛을 살려주는 예쁜 우리말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트릿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나 행동이 분명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입니다. 어물어물하다 역시 결정을 못하고 자꾸 머뭇거리는 모습을 뜻하는 말인데요. 또 우유부단이라는 훌륭한 정석 표현도 있고요. 어떤가요? 단어 하나만 바꿔도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배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장두석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자, 잠시 강풍경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경상북도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공사장이나 유리창 근처 등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도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접근을 금지해야 하고요.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두고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차민진의 단어의 쓸모였어요. 대한민국 교육특구라고 불리는 대치동에서 고등학교 국어를 가르치며 고등국어를 가르치면서 말과 글이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어휘력이란 게 단순히 단어를 많이 아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상황에 맞게 정확한 말을 잘 꺼내 쓸 수 있는 감각이라는 거죠. 익숙하지만 거친 표현 대신에 한 끗 더 정교한 단어를 선택하는 순간 말의 인상과 관계의 온도까지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표현들을 되짚고 그 자리에 더 정확하고 근사한 단어를 채워넣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읽다 보면 그래 나도 이게 좀 불편했어, 그래 나도 평소에 이런 말들을 좀 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어, 뭐 이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좀 이런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약간 강요 아닌 강요를 할 때가 있어서 그만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는데, 이왕이면 또 바꿀 수 있는 좋은 예쁜 말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바꾸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한 번에 얘기할 수 없다면 이런 책을 한번 권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발표할 게 많고 레포트 쓸 것도 많고 이런 학생들도 있고 자기소개서 뭐 면접 대비해야 되는 그런 취준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항상 뭔가를 문장을 좀 잘 다듬어서 써야 하는데 그게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아무튼 글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언어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글입니다. 저는 약간 책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좀 불편해지긴 하는데요. 채점하듯이 그래 나도 이게 그랬어, 그래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다 배웠잖아요. 한 끗 차이로 그 배운 거 잘 쓸 수 있고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부 끝곡은 박강수의 동네 한바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대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연고이니 그대들은 유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무념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게 할지언정 그 인연이 낮은 인연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6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431.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은 신성우 사랑한 후회였어요. 은미님이 요즘 성우 오빠의 노래를 신청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을 알아주셨군요 하셨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신청을 하시지 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셨을까요? 아,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인사 좀 나눌까요? 아, 신복수님 어서 오세요. 부산은 비가 내려서 더위 좀 식혀주나 했더니 오다가 말았다고. 아, 그랬구나. 부산은 비가 오다가 말았나 봅니다. 근데 부산도 면적이 넓어서요. 거기도 여기저기 차이가 나겠죠. 제가 보기엔 부산이 조금 약간 좀 길쭉하게 생긴 느낌. 그래서 저쪽이랑 이쪽이랑 아 표현이 아, 몰라 그 정확하게 지명을 모르다 보니 저 위쪽이랑 왼쪽 아래쪽 이 왼쪽 그 아래쪽이랑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부산 갈매기님도 어서 오십시오. 가끔 그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부산 분들을 먼저 소개하느냐? 절대 그게 아니라. 절대 그게 아니라 뭐 진짜 부산에 살고 계신 분도 있고 아이디에 부산이 들어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일찍 오시는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에는 뭐 노래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문자 소개가 조금 뭐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앞쪽에 인사를 나눌 때는 아무래도 일찍 오신 분들을 먼저 인사하게 되다 보니까 그쪽에 우연히도 그렇게 우리 부산에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좀 계신 겁니다. 부산 먼저 소개하고 저기에 저희는 절대 그런 건 없죠.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도광택님도 반갑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 시원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이 노래는 어젠가 그젠가 또 나갔던 것 같아요. 예. 뭔가 셀프 컨트롤 하실 게 많은 건지 예, 물론 들어도 들어도 또 좋은 노래지만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좀 그건 있죠. 향기님도 비는 그치고 습도는 높아서 잠깐 움직여도 땀이 송글송글 더워집니다. 모두들 오늘 초복 시원하게 수박도 먹고 잘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여름은 뭐 이미 다 알고 이렇게 몇 번을 지나가야 더위가 지나간다는 것도 알지만 추위도 마찬가지고 더위도 마찬가지고 알지만 힘든 거 알지만 춥고 알지만 더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047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1102 쓰시는 분 경민님 4169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권용섭님 또 황금배련님 밤새 장맛비가 엄청 쏟아 부었어요. 잘 주무셨는지요? 비가 와서 시원한 오늘 아침도 노츠와 함께라고 하셨는데 노츠 파이팅이라고 고맙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귀가하다가 비가 억수같이 올 때 귀가를 해서 정말 그 와이퍼 3단도 막 부질없어 보일 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많이 세게 올 때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 노래 좀 듣고 가겠습니다. 딥퍼플의 솔저 폴춘 준비했고요. 애니멀스, 더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까지 두 곡입니다.

503이 쓰시는 분은 지금 부산이라고 여기도 부산이 들어가네요. 기차 타고 바람 쐬러 갑니다. 그러시군요. 기차 타고 가다가 비 오는 것도 꽤 운치 있는데 느리면 좀 더 운치가 더 있는데 그렇죠. 요즘 다 빨라가지고. 자,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을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비지스의 테크니컬러 드림 전해드립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꾸리님은 헬스장 와서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을 뿐인데 땀이 줄줄 흘러요 라고. 맞아요. 더울 때는 그 샤워하고 돌아섰는데 막 땀 닦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아니 여자분들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뭐 화장을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낫겠네요. 크, 앞에다가 이렇게 미니 선풍기 같은 거 해놔야 돼요. 아니면 에어컨을 이제 켜놓은 상태에서는 좀 덜한데, 화장하다가 그렇게 땀이 나고 막 마스카라 금방 칠했는데 뭐 좀 약간 양념을 치자면 정말 이렇게 팬더 되고 막. 정말 더울 때는 잠깐 돌아서서 뭐 하는데도 그렇게 땀이 나고, 막 땀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맞아요, 줄줄 흘러요. 근데 제가 이 문자 소개해드리다 깜짝 놀란 것까지는 아니고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어제 간밤에 꿈이 생각나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세상에, 예,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 어떤 트레이너분들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꿈을 꿨네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운동을 막 열심히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겠죠. 자, 2부 끝곡은 이글스의 곡을 준비합니다. 더 새드 카페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4: 이혼 후에 병이 위중하자 그의 집안 사람이 급히 달려와 대종사께 방책을 문의하는지라 말씀하시기를 곧 의사를 청하여 치료하라 하시고 나는 원래 도덕을 알아서 그대들의 마음병을 치료해주는 선생이요 육신병의 치료는 각각 거기에 전문하는 의사가 있나니 앞으로 마음병 치료는 나에게 문의할지라도 욕심병 치료는 의사에게 문의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31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로 오셨습니다. 아, 영희님도 네, 오늘 초복이라고 맛있는 거 건강하게 드시고 여름 잘 이겨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잘 먹어야 되고요. 잘 자야 되는데 덥고 기운 없고 막 그럴 때가 많아서 이 두 가지가 잘 안 될 때가 밸런스가 깨질 때가 많죠. 잘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꾸리님이 어제 제가 노추 들으면서 헬스장에서 운동한다는 얘기를 해서 꾸셨나 봐요 하셨는데 그런가 봐요. 근데 칭찬받았던 이 포인트가 저렇게 뭘 운동하고 그랬을 때 아우 잘하십니다 이런 얘기 잘 못 듣는 편이라 그게 좀 아 바람이었군요. 네, 제 소원 바람이었군요. 자 노래 하나 들으면서 오늘 추억사연 만나러 가겠습니다. 강인원의 너의 학교 앞 언덕길가에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0522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소영 씨, 저는 어제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요즘 친구들이야 이해 못하겠지만 70년대 문을 열며 태어난 세대에겐 요즘에 소셜미디어가 뒤늦게 학습해서 쓰는 도구지 중간중간 끊어진 인연들을 다 이어주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 조용히 친구들의 안부를 일일이 챙겨오던 어떤 한 친구 덕분에 이런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그 친구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정 많고 어떤 면에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친구들 사이에 많이 개입해서 흔히 말하는 오지랖이 넓은 아이. 학창시절에 사실 그 친구가 너무 과하게 정도 많고 그래서 살짝 저도 모르게 선을 그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생각지 못한 긴급 연락망이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 친구의 활약이 정말 빛났습니다. 그날 이후 우린 이 친구를 중심으로 소모임도 하고 자주자주 만나자 다짐했죠. 이 나이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녀의 오지랖은 너무나 고마운 능력에 가까웠어요. 결혼하고 직장들을 쭉 다니지 않으면 어느새 연락이 뚝뚝 끊어지는 친구들이 나오고 우리보다 한 몇 년 뒤 후배들도 꽤나 달라졌던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이전 세대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지런히 친구들 사이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엮어주는 이가 있으니까 너무나 고맙죠.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동네 모임, 애들 친구 엄마들 모임 등등 여러 곳에서 쭉 활약하고 있었고요. 누구나 반갑게 찾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친구 있으시죠? 항상 먼저 다가오는 친구는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평생 고마운 친구로 남을 겁니다. 학창시절 우리의 모습이나 추억을 떠올리니까 이런 노래들이 듣고 싶어지네요. 이지연의 졸업, 최혜영의 고교생 일기 부탁드려요.

두 곡을 들었습니다. 이지연의 졸업, 최혜영의 고교생 일기, 이렇게 두 곡이었어요. 자, 오늘은 0522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맞아요.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지금 어린 친구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에 당연하게, 예, 당연한 거로 생각할 수 있는 세대가 있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노출 가족들 많은 분들이 다 중간에 거의 학습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 많죠. 저는 이게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되는구나의 첫발이, 그러니까 호출기나 이런 거는 빼고요. 그 뒤에 그 첫 시작점이 거기였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메일 같은 거 뭐 만들라고 해서, 예, 거기서부터가 뭔가, 예, 뭐든지 앞에 이가 붙는구나, 이제 두 가지 세상을 사는구나 라고 인식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한때 그 예전에 동창 찾아주던 그 전 국민들이 다 거기에 참 많이 해서 옛날 친구들도 만나고 했던 그런 사이트 활동들 좀 하다가 이제 미니홈피 세대로 넘어가서 미니홈피 열심히 하다가 그 뒤에 이제 글로벌한 여러 가지 그런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알려지고 가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통하고 이러면서는 이제 진짜 내 옆에 있는 이렇게 뭐랄까 현실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뭐랄까 전화기 속에 인터넷 화면 속에 있는 어떤 대상과 더 많은 소통을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게 나쁘다, 이것만 맞다 뭐 이럴 문제는 아니지만 점점 뭔가 비대면 세상에도 익숙해지고 오히려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어떤 문제 해결 같은 걸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근데 실제로 많아졌대요. 예. 멀리는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비대면 공간에서는 막 너무나 매너 있게 어떤 얘기도 잘하고 그러는데 내 친구하고는 잘 안 통하는 거, 내 가족하고는 자꾸 벽이 생기는 느낌이 드는 거, 그런 경험들 혹시 해본 적 있으실까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소셜미디어 얘기가 너무 길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당연하게 이걸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가 있어도 언제나 연락이 닿고 뭐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요즘 세상에서 옛날 친구 소식 너무 궁금하고 막 이런 경우 방법이 없고도 있고요. 고향 친구 고향에 아는 사람 없고 막 그러면은 고향 친구라도 연락할 길 없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학교 다닐 때는 쟤는 너무 뭔가 이것저것 다 개입하고 좀 그래 이랬던 친구가 알고 봤더니 그 오지랖도 너무나 고마운 능력이었다. 몇 년 전에 친구분들 사이에서 긴급 연락망이 뭐 어떤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진짜 그 연락이 이 친구 덕분에 다 돼가지고 너무나 고마웠던 일일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이게 정말 고마운 거구나.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왜 뭐 이렇게 친구들 몇 명 사이에서도 유난히 먼저 연락하는 친구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연락해도 늘 답이 늦고 늘 뭔가 끝에 가서 연락 주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 그래요. 항상 먼저 손 내미는 친구, 손 내미는 사람은 진짜 절대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게 쉬워 보여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항상 뭔가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린다는 건데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런 친구분, 아니 그 성함을 한번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성함도 불러드리고 싶은데 앞으로는 이제는 이 친구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분들도 서로서로 먼저 더 연락하고 아우 이제는 우리 친구밖에 없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으실까요? 좀 더 자주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연 받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약간 인생에 정말 친구가 최고구나 하는 이 흐름이 두 번 찾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한 사춘기쯤 해가지고 정말 친구가 최고 이 시기가 꽤 길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사회생활하면서 가정 꾸리고 서로 바쁘게 살다 보면 친한 친구라도 예전같이 연락 못하고 이런 시간이 좀 또 한참 가다가 이제 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생활의 여유도 생기고 아이들도 크고 그러면
물론 가족도 좋지만 또 이제 친구들 생각나고 친구 찾아서 옛날 얘기도 하고 우리들만의 어떤 교집합 그런 것들을 꺼내서 함께 즐기고 이런 시간들을 또 많이 원하죠.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뭐든지 짝으로 두 번씩 오나 봐요.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오나 봐요. 우리 친구분들과의 우정 영원히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연락 끊어질 일도 잘 없을 거고요. 제가 이렇게 길게 했던 얘기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110이 쓰시는 분이 딱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축약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은 그럴 일이 별로 없다. 그리고 옆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자, 문자는 4부에 좀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3부 끝곡으로는 우리 김선숙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이 노래 찾는다고. 김학래의 겨울바다 3부 끝곡입니다.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 김신의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자, 6185 뒷번호 쓰시는 분도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나는 이거 못 쓴다 하시던 우리 시어머님이 지금은 너무 잘 쓰십니다. 계속 메시지도 보낸다고. 그럼요. 어른들 다 쓰세요. 쓰시고 제 주위에도 제가

같아요. 그리고 7502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4356 쓰시는 분. 친구들 사이에서 유난히 오지랖이 많은 친구가 저인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아 그래요? 저도 약간 네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좀 과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 덕분에 뭔가 다른 분들이 동시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요. 너무 과해서 누군가에게 진짜 막 뭐 피해를 주는 과함,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과함,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7738 쓰시는 분, 또 경미님은 네, 오늘, 네. 아유, 먼저 가세요. 빨리 가세요. 바쁘신데. 듣다가 좋아하는 노래 때문에 이것만 듣고 간다고 하셨네요. 아, 그 이지연의 졸업 얘기를 하셨는데, 이지연의 졸업. 저는 예전에 이 노래를 항상 그 겨울에만 노래가 나왔을 때가 막 그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때만 들어서 다른 계절에 들을 생각을 잘 못했는데 사실 노래에 정해진 계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6161 뒷번호 쓰시는 분도 네 새로운 가족이 되려고 합니다 하셨는데 환영합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또 9304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화장님도 복다리 마시고 더위에 건강 잘 챙기세요. 대구는 비 쬐끔 내리고 바람에 습기만 가득 안고 더워요. 오려면 시원하게 내리던지 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한낮까지는 알죠. 그 왜 잔뜩 진짜 막 모을 대로 모으겠다 하는 듯이 온 세상이 습기를 끌어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비는 안 내리고 하더니 갑자기 후두둑 오더니 밤에는 그냥 말도 못하게 내리더라고요. 우리 선숙님도 네 복날이라 얼른 시장 가서 복다리 준비를 해오셨군요. 그래요. 건강하게. 부산에도 비가 안 온다고 하셨어요. 노래는 잘 들으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꾸리님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이승철의 소리쳐 들어요.

이승철의 소리쳐에 이어서 박준하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태님이 소영님 여기 고향은 비가 살포시 내리고 있어요. 식구들 모두 멋진 날 되세요. 행복한 날 시작하세요 하셨고요. 권영준님은 바람이 제 머리 스타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쵸, 바람이. 그리고 그 바람 기운이 약간 기운도 좀 텁텁한 게 있어서 머리가 그대로 굳어질 수 있어요. 약간 끈적한 기분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잘 빗어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 영해면의 장날이래요. 그렇군요. 햇 옥수수 삶는 향이 좋을 때입니다. 아, 지나가다 보면 그, 맞아요, 맞아요. 그 옆에서 네, 그 뜨끈뜨끈한 거 하나. 아, 얼른 끝나면 나오면 사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제철에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딱 비 오고 그럴 때 장마철에 맞아요. 어렸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어른들이 때 되면 당연하게 이 즈음에 그런 거 맛보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다람쥐님이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 노래가 생각난다고 하셔서 눈 오는 거리가 생각나서 그리워서 이문세의 옛사랑 원하셨네요. 전해드립니다.

0: Saku Olaka.
1: 이문세의 옛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황금배련님, 네, 오늘도 다들 조심 운전하시라고. 그럼요. 안전운행, 안전보행 다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36 디본을 쓰시는 분도 오늘도 함께한 2시간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네, 제가 감사드려요. 아, 그리고 장마에 들고 나간 우산 놓고 오고 해서 혼났는데 어른이 돼도 그래요. 그래도 비가 어제는 세게 와서 들고 갔다고. 아, 그렇죠. 맞아요. 집에 갈 때 비가 오면 놓고 갈 일이 없는데 들고 나왔다가 비가 오후에 그치고 그러면 그렇게 뭐 직장에는 우산이 쌓이고 집에는 우산이 줄어들고 중간에 급해서 소나기 때문에 막 편의점 우산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편의점 우산도 요즘 되게 튼튼하게 잘 나와서 그 일회용 우산 아니더라고요. 느낌은 일회용 우산인가 뭐 이랬는데 아주 튼튼한 거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편의점 우산으로 얘기가 넘어갔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권용섭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합니다. 유심초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 노래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폭우가 내리면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저지대. 저지대 주민들은 평상시 하천 범람과 침수 위험에 대비해 두어야 하는데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위험이 커집니다. 거주지 인근 대피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대피 명령으로 집을 나설 땐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전기 설비를 만지는 경우 반드시 절연 장갑을 착용합니다. 침수된 도로를 걸을 땐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건물 외벽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세요. 긴 막대를 활용하면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강하게 흐르거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구간은 맨홀 뚜껑이 열려 있을 수 있으니 피하세요. 물이 무릎 높이를 넘거나 물살이 거세지면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에 세 가지가 있나니 일의 선후를 알지 못하고 완력만 주장하는 것은 만용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불의를 치는 것은 의용이요 외유내강으로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도용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물질이란 우리 일상생활에 보조물밖에 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끝까지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우린 항상 마음의 3대력을 쌓고 또 쌓아서 영원한 세상을 위해 항상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난세를 살아가는 법.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뀨.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7월 15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29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물질적인 가난함이 당장은 너무나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야 인생이 풍요롭다고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정산종사님의 법문 말씀을 읽다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어떤지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태도와 자세가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마음이 뭔가 텅 비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만 채우기 위해 달려왔던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진정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오늘이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원불교 용어와 상식을 좀 더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원소 피키어드 준비되어 있고요.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까지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원소 피키어드 이어갈게요. 창작성과 다름이 없는 낙원으로, 이어서 해피체어입니다. 해피 해피 해피.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신성입니다. 신성은 믿음에 대한 지극한 정성, 정성스럽게 믿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에 정성을 다해 믿고 받드는 것으로 원불교에서는 이것이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고요. 그러므로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이 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또 정산종사님께서는 종교의 생명은 신심이고 사업의 동력은 공심이라 이 두 가지만 실행하면 법의 집에 적자가 되고 공의 집에 알뜰한 주인이 될 거라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신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뿌리 깊은 나무는 이어서 성가 103장입니다. 영산, 변산, 익산, 각지, 선진, 후진 경애가 듣고 올게요.

아침에 비가 내렸다. 주차장이 멀지 않아 그냥 비를 맞고 차까지 뛰어갔다. 비가 와서 그런지 내 생각은 감성 모드가 되어 숙소에서 주차장까지 뛰는 그 짧은 순간에 초등학교 때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의 상황도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어 비를 맞고 집까지 뛰어가는 모습이었다. 가방을 메고 뛰는 지금의 모습과 초등학교 때 뛰는 모습과 연결지어지면서 세월은 흘렀지만 세세한 모습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차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는 중 어릴 적 또 다른 모습들을 떠올려 보니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모습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느껴졌다. 정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모르게 길들여지는 습관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보니 이 습관이라는 것이 내 삶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겠다는 생각도 든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내면으로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외적인 삶에서는 행복하기를 바라며 살아간다. 그리고 훌륭한 인격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업을 많이 쌓고 악업을 쌓지 않아야 하는 것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훌륭한 인격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으나 철석같이 굳은 나쁜 습관에 끌려 삶의 행복을 취하는 실행이 없기 때문이다. 나쁜 습관과 게으른 습관을 하루아침에 끊고 삶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인격을 이루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육신과 정신을 올바른 법으로 단련해 나쁜 습관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훌륭한 인격을 만들기 위한 습관에 대해 정산종사가 한 제자에게 말씀해준 법문이 있어 소개해본다. 사람은 습관성이 종자가 되나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마음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게 태어나는 것은 익힌 바 습관의 종자가 각각 다른 까닭이라. 그대들은 각자 각자가 좋은 습관을 들여서 좋은 종자를 장만하기에 힘쓰라. 인격 완성에 있어서 인공이란 곧 자기의 공력이니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졌고 좋은 인연을 만났고 또 좋은 법서를 들었다 하더라도 각자의 적공과 능력이 들지 않고는 훌륭한 인격을 이룰 수 없나니라. 범부가 변하여 부처 될 때까지 각자 각자가 하나하나 실제의 공을 쌓아야만 성불 재중하는 큰 인격을 이루게 되나니라. 정산종사법어 무본편의 이 법문 말씀을 받들고 보니 오늘 맞은 비가 나의 인격을 키워주는 법의 우로가 아니었나 싶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이도왕 교무님의 글 훌륭한 인격을 만드는 습관 만나봤고요. 이어서 타편 어른이 되어버린 소년은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 공부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청곡 담아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나눌게요. 문자 참여 번호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카카오톡 원음방송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은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바람을 선물해 줄까요?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원불교 중구교당 권종주 교도님과 함께합니다. 교도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중구교당에 다니고 있는 권종주입니다. 이렇게 원음의 소리 청취자분들과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교도님께서는 현재 중구교당에 다니고 계시죠? 중구교당 하면 활불들이 함께하는 열정 가득한 교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도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구교당, 어떤 교당인가요?
1: 네, 중구교당은 올해 연세가 100세인 원로교도 갈타원 김법진 교도님을 비롯하여 최연소 3살 아기 부처님까지 있습니다. 다정한 부부 교도들도 많고 듬직한 청년 교도들도 함께 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타원 최원심 교무님께서 부산 문영교당에 계실 때 교무님의 주례로 부부의 연을 맺은 캄보디아 신랑 원도진님과
2: 인도네시아 신부 원지아 교도님과
1: 그 가족들도 입교하여 법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0: 네.
1: 현재 중구교당은 2020년 원기 105년에 성동교당과 통합이 됐고요.
0: 네.
1: 법회 후에는 서예교실과 합창단 활동이 있고 주중에는 에스페란토 수업 등 다양한 문화활동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열정 가득한 교당으로 소개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0: 네, 말씀만 들어도 참 교당 소개와 함께 교도님들 소개까지 함께 들어보니까 중구교당이 얼마나 화목한 분위기를 자아낼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중구교당 교도님들이 움직였다 하면 그 자체로 화제가 될 정도로 중구교당 교도님들에겐 유난히 생기가 넘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도님께선 그런 에너지의 원동력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1: 다른 교당 교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저희 중구교당 교도님들은 모두가 교당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고요.
0: 네.
1: 해야 할 일이 생기면 회장단과 임원진을 중심으로 일심 합력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최근에는 교당 내에 승강기 설치를 하였고 승강기 입교식도 있었습니다. 또 전국 원음 합창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서예반 원목회 제1회 전시회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내었습니다.
0: 와, 모두가 주인이란 마음가짐과 일심합력 정말 꼭 필요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구교당 분들이 더 유난히 열정적으로 느껴진 것 같습니다.

0: 말씀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도님, 얼마 전에 한우란 신문을 통해서 중국교단 교도님들의 정기훈련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신심과 공부심을 다지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 정기훈련에 교도님께서도 직접 참여하셨나요?
1: 네, 저도 정기훈련 다녀왔습니다.
0: 네.
1: 이번 중국교단 정기훈련은 참 나를 찾는 여행으로 영산 성지순례와 함께 영광 국제마음훈련원에서 입선을 했습니다.
0: 네.
1: 정강평과 대종사님 생가터, 구간도실, 또 대각탑을 순례하며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님들께서 이 회상을 위해 애쓰신 거룩하신 큰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광 국제마음훈련원에서는 정신수양으로 마음의 자주력을 얻자라는 주제 강의를 들으면서 각자의 수양력과 유무념 공부를 점검했고요.
0: 네.
1: 공부의 방향도 정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삼밧제 기도식을 통해서는 교단을 위해 서원을 새롭게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뜻깊었던 만큼 은혜로운 법음을 가득 느낀 훈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도님, 제가 알기로는 이번 훈련에서 특별한 입교식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교도님의 입교식이었는지 궁금한데요?
1: 네, 늘 중국교당 성지순례와 교도훈련 때 발의되어주는 동행기사 조진우 교도의 입교식이었습니다. 이동 중 버스 안에서 입교식을 했는데요. 정식 교도로서 새 출발을 하는 정말 이색적인 입교식이었습니다.
0: 아, 버스 안에서요?
1: 네네.
0: 그러면 조진우 교도님은 입교식을 하고 나서 또 함께 영산성지 순례와 교도 정기훈련까지 참여하신 거죠?
1: 네, 그렇죠.
0: 그렇군요. 조진우 교도님께도 또 중국교단 교도님들께도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함께 즐기고 많은 것들을 느낀 정기훈련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정기훈련 교도님의 개인적인 소감도 들려주세요.
1: 네, 저도 정기훈련은 여러 번 다녀보았지만 이번엔 특히 대종사님의 탄생지인 영산 성지를 순례하게 되어 저에게도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그럼 교도님,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직 우리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잘 모르거나 입교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삶 자체가 가장 훌륭한 경전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심처가 원불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네.
1: 저는 원불교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 세상에 은혜 아님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요. 감사 생활과 나눔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0: 네.
1: 원불교는 일상의 모든 곳이 수행처가 되고 일상이 수행이 되어 진정한 나를 찾고 만날 수 있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대중들에게 전달되어 함께 공부하고 함께 교화되어 은혜로운 세상이 되길 기원합니다.
0: 예, 우리 원불교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멋진 소개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혹시 교도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법문 말씀이 있다면요?
1: 저는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40장 말씀, 말 한마디에 재와 복이 왕래하나니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말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생전에 저희 자식들에게 하고 버릴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0: 네.
1: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산 종사님 말씀을 어린 자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해주신 듯 합니다. 관계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육군의 사용법 중 입을 통해 짓는 말 한마디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0: 정말 정산 종사님의 말씀 우리가 자주 새기고 있지만 어머님께서 해주셨다는 하고 버릴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큰 깨달음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어머님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적지 않게 경계의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경계가 오면 알아차리고 멈추는 공부가 돼야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을 때도 많은데요. 교도님께서는 마음 공부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마음 공부를 하고부터는 육군의 사용법을 잘 지켜서 경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경계가 오면 멈추고

0: 맞추는 게 잘 안 됩니다.
1: 네.
0: 늘 법문을 챙기고 또 챙기면서 경계가 왔을 땐 마음을 법문에 대조하면서 돌리려고 하고 흔들렸을 때는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1: 네. 돌리는 공부와 온전함을 찾는 공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공부의 필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도님 마지막으로요. 중구교단 교무님과 교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저도 친구나 지인들이 많지만 이제는 어딜 가더라도 교당 식구들만큼 마음 편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많고 많은 인연 중에 법연이 최고라고 중구교당 교무님, 교도님들과 함께 법 공부하고 마음밭 잘 가꾸고 살고 싶습니다. 중구교당 화이팅입니다.
1: 함께 마음을 도닥일 수 있는 법동지들이 주는 힘은 정말 대단한데요. 중구교당 교도님들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계신 듯합니다. 교도님 오늘 이렇게 만남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은혜로운 날들 이어가시길 기원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원불교 중구교당 권종주 교도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입니다. 감사합니다.

0: 원불교 알림 책.
1: 원불교 성가 발전에 헌신한 고 김승원 교무 추모 음악회가 오늘 저녁 7시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생전 600여 곡의 창작 성가를 작곡해 음악으로 많은 이들의 신앙생활에 담비를 적신 강산 김승원 교무를 기리는 시간이 될 예정인데요. 뜻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만덕산 훈련원이 제35회 만덕산 하선을 개최합니다. 만수, 만연, 만덕으로 적궁하여 열애행을 이란 주제로 오는 22일부터 5일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훈련 접수나 문의사항은 만덕산 훈련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111년 고3 신성의 훈련이 진행됩니다. 머무르고 기도하고 피어나라 라는 주제로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진행되고요. 바로 이어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는 고등 신성의 훈련이, 오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중등 신성의 훈련이 원더랜드 페스티벌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교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1회 원불교 사축이제 효품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법인정신과 나의 삶, 구인선진, 대종경 서품 13장에서 15장까지 정성과 기도로 밝힌 하루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총 15초 이상 100초 이내로 순수 창작 영상을 제작하면 됩니다.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유아의 소페아이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인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제자 가운데 말만 하고 실행이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말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재주만 있고 덕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그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3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질투라는 감정. 참 흔하면서도 동시에 참 못나고 불편한 감정이죠. 게다가 다들 감추기에 바쁘고 아닌 척 부인하다 보니 가끔 마주하는 그 감정의 민낯은 영 예쁘지가 않습니다. 꽃은 옆의 꽃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저 피어날 뿐이다. 예전에 스치듯 읽었던 문구인데요. 타인과 비교하느라 조금씩 모나진 누군가의 마음에 이 다정한 격려가 천천히 스며들기를 바라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기준 대신 진짜 나를 들여다보고 안아주는 시간. 오늘도 나를 살피는 시간 기분 좋은 12시예요. 첫 곡은요.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0: 아주 그만져.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예전에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질투라는 감정을 아주 강한 에너지로 봤었거든요.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하면 남을 해치는 파괴가 되고 안으로 향하면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괴가 된다는 그때 그 메시지가 기억에 오래 남았는데 사랑하면서 문득 고개를 드는 수많은 질투의 이 감정들. 하지만 이 힘을 남이나 나를 찌르는 칼날로 쓰기보다는 내 삶을 이끄는 뜨거운 열정과 추진력 그리고 새로운 기회라는 아주 긍정의 에너지로 살짝 돌려보면 어떨까 싶네요. 어떤 감정이 찾아오든 결국 우리를 슬기로운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분 좋은 에너지로 가득 채워서 함께 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여러분들의 출석 문자 지금부터 기다릴게요. 이쪽으로 샵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2: 와, 여름이다! 막 이래.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204 쓰시는 분이 휴원씨, 최근에 동기가 먼저 승진을 해서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속상했거든요. 영화 얘기처럼 이 씁쓸한 마음을 저를 갉아먹는 자괴가 아니라 다음 학기 자격증 공부에 쏟아볼 열정 에너지로 바꿔보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좋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자세가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예전에 이제 개콘 열심히 할 때 왜 나는 상을 못 받고 내 코너는 이렇게 대박 코너가 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나도 빨리 더 잘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을 고쳐먹은 게 그게 뭐 질투에서 결국은 나의 자괴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썩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누굴 미워하는 것도, 그리고 내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발전적인 것으로 방향을 트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었죠. 방송을 누구보다 오랫동안 길게 하는 방향으로. 예, 그랬더니 마음도 편해지고 오히려 오랫동안 쏟을 에너지에 예 제가 하다 보니까 훨씬 삶이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1204 쓰시는 분도 굉장히 칭찬드립니다.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반갑습니다. 오늘이 복날이네요. 그러게요. 날씨가 복날답게 덥네요. 그래서 가족분들 힘내서 화이팅 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복수님 화이팅! 뒷번호 7463 쓰시는 분이 희원씨 저 아주 옹졸한 질투 하나 고백합니다. 요즘 저희 집 강아지가 퇴근한 저보다 아내를 더 반갑게 맞이하네요. 꼬리 흔드는 속도부터 달라요. 밥은 내가 주는데. 질투나서 오늘 저녁엔 간식으로 한심 좀 사보려고요. 라고 하셨네요. 아유, 귀여운 질투신데요. 아, 옹졸한 질투라기보다는 귀엽습니다. 예, 뭔가 느낌이 그 상황이 생각이 나면서 아주 귀여운데요. 그래도 아내를 싫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꼬리 흔드는 속도가 달라졌다면 내일도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라이너스 담요의 피크닉, 그리고 제이 레빗의 해피 띵스.

제이레빗의 해피팅 라이너스의 담요 피크닉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전호성 님이 희원님 오늘은 회사에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그 회사라는 곳이 위에 상사도 있고 높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약간 불편한 곳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름 혹은 겨울 이런 때는 정말 회사만큼 좋은 곳이 없다. 아주 시원하고 아주 따뜻하고 정말 예 좋습니다. 예 기분이 좋아져요. 밖에 있으면 기분이 약간 좀 덜 좋아져요. 그쵸? 너무 더워서. 뒷번호 3680 쓰시는 분이 어머나 이게 뭔가요? 희원님 복다리 마셔야 하는데 김제하루는 요리에 어따따하고요. 복다리 마시고 2시간 데이트 신청해 보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하늘이 이렇게 맑은 건가요? 파란 하늘과 삼계탕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주 그냥 그 이렇게 그림으로 보내주셨는데 기가 막힙니다. 옆에 깍두기도 있고 마늘종도 있고 그리고 저거는 그 저기 저 진미채 같은데요. 진미채도 있고 양파절임도 있고 아주 뭐 기가 막히네요. 아주 보양식을 든든히 먹은 것 같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뒷번호 1583 쓰시는 분은 더워도 너무 더워요. 이곳 부산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물어서 비가 와야 되는데 밭에 작물들이 말라가요. 옥수수가 빨리 여물길 바라요. 저 옥수수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직 해도 옥수수를 안 먹어봤어요. 오늘 복이랑 백숙 하려고요. 토종닭 사왔네요. 희원씨도 복날 맛있는 거 드시기 바라요. 김건모야 어디쯤 가고 있을까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부산처럼 안 오는 곳도 있는데 아, 이 비가 부산으로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쵸? 1부 끝곡으로 김건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NCI의 널 위한 멜로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쉼을 주는 곳 바로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좀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MHz입니다.

들어가 시원한 수박 한 접시 놔주고 왔습니다. 꽃은 옆에 꽃과 경쟁하지 않고 그저 피어날 뿐이다 라는 말 제 마음에 깊이 담아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어떤 웃음과 감동과 다 있는 그런 문자였네요. 어느 정도로 축하를 해주셨으면 광대가 아플 정도인가요? 이제 아들에게 웃는 얼굴로 광대가 아플 정도로 아이고 우리 잘 되라들 이라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요. 본인의 박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번호 3714 쓰시는 분이 어젯밤 빗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설쳤더니 지금 이 시간 졸음이 밀려옵니다. 커피를 세 잔째 마시고 있는데 제 정신 좀 번쩍 들게 텐션 높은 곡으로 하나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세 잔까지 마셨는데도 피곤하신 거면 진짜 잠을 설치신 건데 오늘은 좀 푹 주무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할 일이 남았으니 노래 두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의 썸머타임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포지션의 썸머타임 문찰드의 태양은 가득히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710 쓰시는 분이 시골 할머니가 보내주신 옥수수를 한 솥 가득 쪘어요. 뜨거운 옥수수 하하호호 불어가며 뜯어먹는 맛이란 이 여름에 여름 버팁니다. 희원님도 한 입 드리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할머니께서 이제 옥수수를 주셔서 먹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단맛을 첨가 안 하고 넣었더니 그 시장에서 파는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담백하기만 하네 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그 옥수수를 한톨 한톨 다 떼서 버터구이를 해먹었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버터구이 그 예, 땡약 옥수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고춧가루만 뿌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쓱 먹었는데 아니 너무 없어지는 게 아깝다며 딸이 또 해달라 그래갖고 이게 끝이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옥수수 요즘에 참 맛있긴 하죠, 그쵸? 뒷번호 1279 쓰시는 분이 밤새 비가 많이 내려서 걱정했는데 아침에 마당을 보니 상추랑 고추가 부쩍 자라있더라고요. 자연의 힘은 참 신기합니다. 덥고 습하지만 물기 머금은 초록잎들이 참 예쁜 목요일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농작물들이 그 비 살짝 내렸을 때 거기 입가에 물방울 맺혀 있으면 진짜 예쁘잖아요. 아마 그 모습을 보시지 않았나 싶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빨간 사춘기의 여름날.

악뮤의 소문에 나건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날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2부 끝곡으로 허용별의 별의 순간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억울한 경계에도 안분하고 위에서 몰라주어도 원망이 없으며 공이야 어디로 가든지 나라 일만 생각하던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세상 사람이 비겁하게 여겨도 나라를 위해서는 정적을 피해가던 조나라 인정승과 지조없다는 누명을 무릅쓸지라도 민중을 위해서는 벼슬을 맡았던 황정승의 정신은 공사를 하는 이들이 본받을 만한 정신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이상은의 돌고래 자리.

요리조리 쿡조리 쿡 요리조리 쿡쿡쿡. 수요일엔 내가 요리사, 수요일 언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시간이요. 왔어요 왔어요. 여러분이 오매불망 보고 싶어 하던 수요일 언니가 왔습니다. 그런데 나만 온 게 아니라 푹푹 찌는 무더위도 찾아왔네. 왔어. 끈적끈적 습하고 푹푹 찌고 기온은 하루하루 높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 잘 먹고 잘 자는 게 보약. 하지만 쉽지 않지. 열대야의 모기의 공격에 뒤척이고 뜨거운 열기에 지쳐서 입맛도 뚝.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나! 수요일의 언니!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아주 간단하고 온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스페셜 요리를 준비했지. 별미 중에 별미, 감자 냉국 바로 시작한다! 먼저 재료로는 감자,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 쪽파, 물, 다시마, 양념에 필요한 양조간장, 국간장, 멸치액젓, 맛술, 소금, 후춧가루, 통깨, 얼음을 준비해줘. 감자는 껍질을 벗긴 다음 젓가락 굵기보다 가늘게 채를 썰어서 찬물에 담궈서 전분기가 빠지면 감자를 채에 받쳐 물기를 싹 빼주고 양파도 최대한 얇게 채 썰고 청양고추, 홍고추는 고추 모양 그대로 송송송 썰고 쪽파는 흰 부분도 포함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면 돼. 그런 다음 냄비에 물 4컵, 800ml 정도를 붓고 다시마 한 장을 넣은 뒤 중불에 팔팔팔팔 끓여주라고. 물이 뽀글뽀글 끓으면 체에 받쳐둔 감자를 다시마 위에 넣고 감자는 팍 익히진 않을 거야. 1분 정도 후에 다시마와 함께 꺼내줘. 다시마 우려낸 밑국물은 버리는 거 아니라고. 그대로 식힐 거고 꺼낸 다시마는 한김 식히고 난 뒤에 감자와 비슷한 길이로 채 썰어주면 돼. 식힌 국물은 큰 볼에 부은 뒤 양조간장, 국간장, 멸치액젓, 맛술, 소금, 후춧가루, 통깨로 양념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썰어둔 고추와 양파, 쪽파, 감자, 다시마를 넣고 얼음을 띄워주면 감칠맛 나는 여름 별미 감자냉국 완성이요. 취향대로 소금이나 식초를 곁들여서 먹어도 되고 애호박을 함께 송송 채 썰어 식감을 더 높여도 되니까 언제나 요리는 취향에 맞게. 그리고 오늘이 초복이잖아. 몸을 보신하는 음식도 좋지만 이렇게 제철 감자로 시원하게 감자 냉국을 만들어 먹는 것도 수요일 언니가 추천 추천 추천이요.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요리쿡조리쿡 요리조리쿡쿡쿡의 주인공은 바로 감자 냉국이었는데요. 고구마와 함께 대표적인 간식거리이자 다양한 요리와 함께 곁들여 먹는 이 감자. 6월에서 10월, 10월까지가 제철이고요. 알칼리성 식품으로 면역력 향상에 아주 탁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전분이 많아 위가 편안해 위장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참 좋은데요. 특히 아침 공복에 감자를 갈아 생즙을 낸 뒤에 가라앉은 앙금만 먹어도 위궤양 치료에 도움이 된다. 소화 기능도 튼튼해진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또한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켜주시고 안정시켜주고요.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좋아 사계절 내내 다이어트하는 분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특히 감자는 치즈와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더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보슬보슬 비오는 이런 날 감자전 해 드실 때는 감자전 위에 살포시 치즈를 얹어서 드시는 걸 추천해 봅니다.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소유 권정열의 어깨.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소유 권정열의 어깨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3879 쓰시는 분이 수열 언니 오늘 초복이라는데 날씨 진짜 실화인가요? 출근길부터 땀이 한 바가지 흘렀는데 오전 내내 일도 안 잡히고 점심때는 입맛이 없어 아예 물만 마셨네요. 지금도 저녁 밥 차릴 생각하니까 아득한데 감자 냉국이라니? 듣기만 해도 속이 다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오늘은 매콤한 쭈꾸미 볶음에 시원한 감자 냉국이 너무 기가 막히네요. 아, 메뉴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보양식이다 보여주셨네요. 뒷번호 1344 쓰시는 분은 수율 언니 반가워요. 시댁에서 감자를 한 박스나 보내주셔서 감자조림, 감자전, 감자튀김 다 해먹다가 애들도 질렸는지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남은 감자를 어쩌지 고민이었는데 냉국으로 만들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청양고추는 싹 빼고 새콤달콤하게 식초 쳐서 아이들 주면 진짜 잘 먹을 것 같아요. 냉장고 파먹기 꿀팁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맛있게 드시고요. 뒷번호 0824 쓰시는 분은 언니, 저 올해 결혼한 새내기 주부인데요. 오늘 초복이라 남편 삼계탕 해주려고 닭 한 마리 사왔거든요. 근데 날이 너무 더우니까 가스불 앞에 서서 불 조절할 엄두가 안 나요. 냄새만 맡아도 땀이 차는 기분이랄까요? 마침 1분만 데치면 끝나는 감자 냉국 레시피 알려주셔서 삼계탕은 주말에 외식하고 오늘은 이 냉국을 만들어 시원하게 한 사발 들이켜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BTS의 버터.

라이즈의 쇼미 띄워드리면서 3부 끝곡 띄워드리고요. 전 4부로 돌아오기 전에 문자가 아주 급히 왔는데요. 김수선아님이 반찬 한 가지 배웠네요. 감자냉국 처음 들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도요. 4부에서 만나요.

0: WBS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들을 때에만 흥취 있고 들은 뒤에 취할 것이 없는 말은 공교한 말이요. 들을 때에는 비록 담담하나 생각할수록 묘미가 있는 말이 좋은 법문이며 말이 너주라기만 하고 별로 추려잡을 것이 없는 말은 번거한 말이요. 말은 간략하나 뜻이 풍부하여 활용할 길이 분명한 말이 좋은 법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장 법문입니다.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저놈아 물 엮어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러가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점입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여름 퇴출송. 오늘은요 모모랜드의 I'm so hot, 엄정화의 디스코, 손담비의 퀸 띄워드립니다.

손담비의 킴, 엄정화의 디스코, 모모랜드의 I'm so hot까지 총 3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Health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벤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문자 좀 살펴볼게요. 아, 뒷번호 7337 쓰시는 분께서, 제가 아파트 관리실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민원이 들어와 화장실 등을 교체하러 갔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 땀을 흘리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할머니가 이것 좀 먹어, 이것 좀 마셔봐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 안에 있어서 다 하고 먹을게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이것 좀 먹어보라니까 안 먹으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서 일을 하다 말고 나가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강아지가 더위에 힘들어서 물도 못 마시고 있던 거예요. 그 할머니가 강아지한테 말하는 중이었고요. 저한테 그러는 줄 알고 속으로 빵 터졌습니다. 강아지나 사람이나 더위엔 장사가 없나 봐.

우리 모두 더위 조심합시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이럴 수 있어요. 참 아 그래도 너무 처음 본 사람한테 이건 진짜 아니죠. 저 같았어도 아니 할머니 너무하실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기네요. 아 이렇게 재미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더운 건 매한가지예요. 그쵸? 뒷번호 1496 쓰시는 분이 오늘 날씨 완전히 습도 99%네요. 앞머리가 이마에 착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제 앞머리처럼 착 달라붙는 달달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스무 살의 그의 여름밤, 마크 투베의 여름 필름.

20살에 그의 여름밤 마크 투베 여름 필름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684 쓰시는 분께서 출석합니다. 많이 덥네요. 1년 전 여름 우연히 기분 좋은 12시를 접하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근무 환경상 라디오 청취가 가능해서 매일매일 듣고 있는데 좋은 음악과 희원 DJ님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듣고 있으면 이름 그대로 기분이 좋아지는 두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두 번째 여름을 같이 보내고 있네요. 푹푹 찌는 더운 여름, 조금은 힘들고 짜증도 나는 요즘이지만 모두가 건강히 잘 이겨내시길 바라봅니다. 신청곡은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분을 조금 더 업시켜볼까요?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듣고 올게요.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띄워드렸고요.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이라 오늘 끝곡은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과 제자의 정의가 부자같이 무관해야 가르치고 배우는 데 막힘이 없고 동지 사이의 정의가 형제같이 친밀해야 충고와 권장을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한 뒤에야 윤기가 바로 통하고 시인법이 서로 건네어져 공부와 사업하는 데 일단의 힘을 이루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조원장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올여름 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여러분의 복다리 음식은 무엇인가요? 역대급 여자 김용민.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신앙시인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매년 돌아오는 여름이지만 올해 더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치기 쉬운 이 여름을 또 우리는 맛있는 음식의 힘으로 지혜롭게 또 이겨내곤 합니다. 마침 오늘이 삼복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이라고 그러죠. 오늘 같은 날 여러분은 어떤 음식으로 기운을 돋구셨습니까? 머리가 띵할 정도로 차가운 육수의 냉면 파신가요? 아니면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속을 뜨끈하게 채우는 든든한 뭐 삼계탕 파이신가요? 메뉴가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지친 몸과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일이니까 말이죠. 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혹은 기다리시는지 실시간 메뉴 자랑을 많이 좀 보내주세요. 네, 자 태진아의 노래입니다. 한라산에서 한라산 백록담에서 백두산 천지까지.

0: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식 이당입니다. 예, 다들 오후 시간에 거식역에 잘들 거식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중대역 거래장터에서 일어난 아주 귀여운 거래 후기 하나 거식하려고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붕어빵 모형 진행을 나눔 하려고 글을 올렸는데요. 잠시 후에 채팅이 온 것이
1: 제가 꼭 갖고 싶은데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아끼는 캐릭터 지우개 3개 드리겠습니다
0: 하면서 어린 학생이 대화를 신청한 거요. 학생이 너무 귀여워서 진짜 붕어빵 가자까지 거시기 오고 나갔는데 그 학생이 진짜 지우개 3개를 가지고 나온 것이요. 참말로 귀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오늘의 거시기 이장이 한마디 오겠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말이요. 이런 순수한 마음과 넉넉한 인심이 아직 많다 이 말이요.
2: 남이의 내 남자 황영웅 오빠가 돌아왔다.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짧게 짧게 맛보는 노래. 임지한 빵빠레. 자, 지난 일요일 점심 뭐 먹을까 하면서 뒹굴뒹굴하던 중에 귀에 아주 찰지게 들었던 정치조사 전화가 왔지. 뭐예요? 오후 2시에 뭘 듣느냐 했을 때, 네, 자, 좋은 가요 세상 들어요 라고 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가워요. 복날이에요. 부산은 비가 내려 도와요. 조금 가시나 했는데 내리지 않고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오늘도 가족분들 모든 분들

자, 오늘은 빵빠레를 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전해드린 노래는 정전욱의 어머니는 짱이 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경남 창원의 변재인 씨, 언제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노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최경 씨, 밤새 비와 세찬 바람에 비에 없어지길 기원합니다. 아침까지 내리던 비가 지나간 자리 깨끗해진 빗등 사이 가로수들도 청록으로 짙어지고 하늘에 구름만이 한가로이 흐르고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명 DJ 방송 잘 듣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전정연기의 어머니는 짱이랍니다. 전해드렸고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복인데 조금은 시원한 오후입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멋진 방송 좋은 얘기 가요 세상과 함께합니다. 김혜성씨 부산 멋쟁이니 부산 찜통 더위의 날씨라고요. 덕산도 한양님께서 오늘은 전복 삼계탕 드시고 여름 이겨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김윤혜씨도 오늘 초복이라 맛있는 거 드시라고요. 송영아씨도 하루하루 세월도 잘 갑니다. 벌써 7월 중순 가는 세월 잡지 말고 건강만 생각합시다. 김중철씨도 출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늬만 여자 김혜나 권혜나

네, 권의 남 운임한 여자였습니다. 전국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인데요. 94세이신 어머님 갖다 드리려고 수삼 넣고 백숙 끓이면서 그리고 내일 딸내미 사위 손주들 어른데 고구마, 순, 김치, 배추김치 담그면서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경기도 미수암시 오늘은 부산에 집에서는 비가 왔는데요. 여기 부산은 날씨가 맑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루 좋은 여행하고 올라가신다고요. 서울숲의 이성낙씨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거기서 거기에 김단호.

0: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곳에 쓰고자 함이니 만일 필요한 곳을 당해 쓰지 못한다면 도리어 알지 못함과 같을지라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하시고 가디셨던 부채를 들어 보이시며 이 부채를 가졌으나 더위에 쓸 줄 모른다면 부채 있는 효력이 무엇이리오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2장 말씀입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네, 조은영의 가요세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더군요. 저렴한 와인을 두 잔에 나눠 담고 한 잔은 만 원, 다른 한 잔은 100만 원짜리라고. 그렇게 말한 뒤에 마시겠는데요. 100만 원짜리라고 믿고 마신 사람들의 이게 예를 찍어봤더니 진짜로 엄청난 맛과 행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가격표가 속아버린 거죠.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근거가 있기는 한가 봅니다. 오늘 남은 오후 시간은 오늘 시간도 안 가고 힘드네. 대신에 오늘 낮 꽤 잘 뭐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기분 좋아지는 곡들 들으시면서 말이죠. 자, 유진아의 노래입니다. 어한애님, 박정식의 정과 이별입니다.

가사로 만든 이야기 이혜리의 자갈치 아줌매. 부산 자갈치 시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 생선을 팔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온 사람도 있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추억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곳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 전쟁은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고향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가족과 헤어진 사람도 있었다.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녀도 끝내 다시 만나지 못한 부모와 자식의 사연이 항구마다 골목마다 깊이 새겨져 있다. 흥남부두에서 시작된 이별은 국제시장을 거쳐 자갈치까지 이어졌고 살아남기 위해서 버텨야 했던 세월은 눈물마저 삼키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혹시 오늘은 만날 수 있을까? 혹시 저 골목을 돌아보면은 어머니가 서 계시지는 않을까? 그 작은 희망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살아냈다. 자갈치 아줌매 역센 소리는 삶의 흔적이 가득하다. 새벽 바람을 맞으며 일하고 거친 파도와 싸우며 가족을 지켜낸 손이다. 강인해 보이는 그 손도 어머니를 떠올리는 순간만큼은 한없이 떨리고 엄마라는 두 글자를 부르는 순간에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어머니는 언제나 기다림의 이름이었다. 배고픈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몫을 내어주던 사람.

춥다고 하면 폼으로 품으로 안아주던 사람,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봐주던 사람, 세상은 변해도 그런 사랑은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진다. 자갈치 시장의 파도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어쩌면은 그 물결 속에는 아직도 누군가가 부르던 엄마라는 목소리가 실려 있는 것만

자, 잘 들으셨습니까? 아, 가사로 만든 이 얘기. 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노래 해설을 해석을 해서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김진옥 씨가 언제 들어도 좋은 방송이에요. 오늘 또 고구마 순으로 김치 담그기 해보려고요. 맛있죠 요즘에? 예, 여름 반찬, 밥 도둑이에요. 장윤장이 어머나 듣고 싶다고. 그리고 박상철의 한국의 남자, 김상진의 노래 등 많이 주셨습니다. 최영아 씨, 대구 이영국 씨가 데프리카 기원이 좀 거시기 합니다. 좋은 해 가요 세상과 즐거운 오후 보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영건선 씨, 네, 노래 잘 들으셨어요. 네, 주말에는 택시 알바하시고 또 주중에는 가전 엔지니어 하시는군요. 바쁘시게 활동하시면서 또 이 노래를 부르시는 영건선 씨, 예, 그렇군요. 예, 참여 자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석 씨 부산에서 따뜻한 오후 출석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박상철의 한국의 남자입니다.

자,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고유가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 상품권 드리고요. 목에 모가 사탕 건강 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건강 한방생활 건강에서 도움 주십니다.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드리고요.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잘 마스크팩 드립니다. 예. 자, 오늘 4부에서도 3, 4부 예, 여러분들 들으시면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3부에서는 퀴즈가 있습니다. 예, 노래를 들으시고 귀를 쫑긋 하시고 들으시면은 오늘은 아주 문제가 쉽습니다. 많이 많이 들으시고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의 조명섭 씨 팬들께서 뜨거운 시간이지만 초복이라 시장에 다녀왔다고요. 도정 따개 찹쌀 각종 재료 사왔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자, 드리는 노래 장인정 어머나.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업의 성공과 파괴의 원인이 그 사업을 하는 주인들의 존심과 방심에 달려있나니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 꾸준한 정성심과 주의심을 놓지 않는 것이 존심이라. 이것이 성공의 원인이요. 좀 고생이 된다 하여 열의가 식거나 좀 오래되었다 하여 함부로 하는 것이 방심이라. 이것이 파괴의 원인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티켓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4: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5: 02-731-7333
6: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4: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7: 자,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에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또 길을 쫑긋 세우고 두고 계십니까? 네, 수요일 오후에 나른함을 싹 날려버리는 시간. 자, 3부 첫 곡의 문을 열었습니다. 장예리의 안아주세요. 네, 들으셨고요. 신곡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의 절대음감을 테스트하는 코너 세 곡을 섞어라 가요 비빔밥. 오늘 또 세 곡을 비빔밥처럼 잘 섞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부터 나가는 소리를 잘 들으시고 이 안에 숨어있는 노래 세 곡의 제목을 모두 적어서 문자 샵8970번호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예,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냥 요 부분만 들어도 아! 이 노래. 상징적인 부분을 제가 그 아주 예, 쪽지게처럼 쫙 빼가지고 말이죠. 들으시면 금방 한번 듣고 바로 정답을 주실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만 그러면 두 번 세 번이가 안 들어도 되나? 네, 일단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 쉽다. 정말 쉽다. 네. 아, 아시잖아요. 네? 예, 네, 아시겠죠? 뭐 두 번, 세 번, 뭐 이거 다른 거 들을 필요가 없겠는데. 이 부분만 들어도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앞부분만. 네. 다시 요것만. 뒤에 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뭐 가사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한번 더. 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밖에 있는 분들도 이 음악에 별로 관심 없는데 금방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아시겠죠? 네? 밖에 있는 분들. 금방 아시겠죠? 네?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답니다. 지금 야, 이 부산의 김창석 씨는 해변으로 가요. 뭔 해변으로 가요? 네. 그렇죠. 여름에는 또 뭐 이런 노래가 나오겠죠. 네. 자, 한 곡은 뭐 정확하게 네, 들리나 봅니다. 네. 딴딴딴. 아, 예. 자, 뭐 감이 오시나요? 지금부터 예. 부산의 김창석 씨는 계속해서 정대원에 가면서 보내고 계십니다.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가사 부분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인트로 부분에서 아주 귀에 싹 들어오는 부분들만 골랐습니다. 이 인트로 부분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자 이제 두 번째 힌트 송출곡 나갑니다. 자 이제 갈피를 좀 잡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나가겠습니다.

네, 한 곡은 확실하게 알겠죠. 아까 이 노래는 뭐 앞부분 나갈 때부터 이제 아시는 분들이 한 곡에 신경 쓰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곡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 부분별로 바로 힌트를 쫙 주기 위해서 한 곡 그 부분만 이렇게 이제 부각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답이 좀 들어올까요? 그 공통점이 뭐냐? 네. 공통점, 그룹 사운드의 곡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솔로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솔로로. 예. 그룹 사운드 할 때는 뭐 열심히 했고, 나중에는 혼자서 노래를 불러서 또 대히트를 하신 분들의 노래를 선곡해 봤습니다. 이 노래 선곡할 때도 고민이에요. 어떤 곡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쉽게 맞추고 재밌어 할 것인가. 대구의 평강공주님,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아니라니까요. 네. 예, 그 정답을 이제 적어서 주시고 계시는데 가수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룹 사운드의 이름을 적어주셔도 되고 그냥 솔로 그 가수의 목소리만 나오는 가수의 이름을 적어도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금방 들으시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그 앞부분보다 끝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갑니다.

야, 다 좋은데 다 좋았어. 네. 띠부 들으니까 답이 다 나오잖아요. 제목까지 나오네, 제목까지.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970입니다. 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한 가수의 이름은 요즘에 다시 예. 다른 가수가 불러서 예, 덩달아서 관심을 갖게 된 예, 다시 한번 그 역주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예전에 정말 히트곡이었으니까 네.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노래 그리고 가수 예. 울산 출신인데 예, 한 가수는요 예. 그리고 요즘에 예, 그 길거리에서 먹이를 아니 뭐 이게 밥을 주네 마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저 있죠 네 그 반려견 견이 아니고요 네 뭐 이렇게까지 되면 뭐 금방 기억나실 텐데 그리고 그 젊은 가요제에서 뭐 대학 가요제 해변 가요제 뭐 많았습니다 네. 거기에서 나왔던 가수인데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그 하나 둘 셋 넷 뭐 해가지고 하 이렇게도 시작을 했던 노래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면 뭐 이 정도 힌트를 드렸으니까 금방 주시겠죠. 네. 일산 수산나님께서 만세 오늘 상품은 내 것이네요. 네. 수산나님이 정답을 보냈나요? 네. 키브리스의 노래? 키보이스가 누구예요? 해변을 가요. 키보이스 예. 동대문 이지영 씨가 사브리나님 네. 왜 해변으로 가요가 계속 나오지? 아니래니까요. 아 아니래니까 말하면 안 되는데. 자, 쭉 주셨는데. 자 이제 뭐 정답 보내주셨죠. 그러면은. 제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노래를 전해드릴 테니까요. 세 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자, 잘 들으셨습니까? 그대로 그렇게 비버스의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정답을 늦게 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엠마님도 이제 뭐 천천히 주셨으니까 윤수일 아파트 돌고양이 마음 약해서 그대로 그렇게 비버스의 노래까지 예, 숙제했어요. 나. 일산 수산나님께서는 가요 세상은 내 세상입니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힘드네요. 네, 용상동 빙고 내 사랑 그대요. 이명은 아파트 윤수일 부산의 정인남 씨 60점만 주세요. 아파트 윤수일 마음 약해서 뜰 고양이 네, 뭐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성현동의 김영분 씨가 해변으로 가요. 끝까지 해변으로 갑니다. 네. 다음에는 해변으로 가요를 꼭 넣어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1132분께서 찌는 더운 여름 오후를 잠시 스릴 있게 보내게 한 문제였습니다. 하셨고요. 네. 대구의 박성준 씨가 K컬처의 위대한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 대작의 노래 아파트 윤수일의 노래. 자,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늦게 주셔서 윤영희 씨도 정답을 주셨는데 그 전에 주셨던 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뭐 힌트가 계속 뒤까지 쭉 나가고 나서 들어오셔서 고민을 좀 드리는데요. 그리고 한 곡밖에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부산의 정혜남 씨가 애녹의 어느 날 문득 신청합니다. 예, 검은 고양이 또 힌트 더 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예, 스마일링께서 주셨습니다. 네. 윤수일의 아파트 피버스의 그대로 그렇게 예, 들고양이들 마음 낫게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요. 네. 예, 스마일님께 예, 저희가 정답 자 중에서 당첨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제일 먼저 주셨는데 제가 이제 문자를 좀 거꾸로 읽고 있습니다. 네. 정답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또 역시 주셨는데 가까이 다가오기는 했는데 네, 정답을 정확하게 주지를 않으셔서 신청곡은요. 4부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좀 많은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물 시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새로운 비빔밥 여러분들 잘 비벼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늘 좀 아쉬운 분들이 있다면 다음 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준비 잘해서 또 하겠습니다.
1: WBS FM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조물밖에 되지 않는 것이요 끝까지 놀래야 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니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삼대력을 쌓고 또 쌓아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항상 미리 준비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29장 법문입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진혜성의 자작곡 인생 얘기 꼭 듣고 싶다고요? 들으십시오.

계속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자, 신청곡 주실 분들은요.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명순 씨가 오늘 초복이라서 기사님들 얼음물하고 간장제 음료를 한 개씩 나눠주고, 네. 3시 30분 차 근무 출발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출발하셨겠네요. 네. 그리고 아무리 더워도 문을 두드린다고요. 오늘 모두 모두 초복 복다름 잘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함께하는 네, 조은양의 가요 세상. 예. 이 눈에 당신께만 신청합니다. 대구에 노래하는 고리나님께서 박지연의 녹아버려요 신청합니다. 진짜 녹아버릴 것 같아요. 네. 박지연의 녹아버려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자, 잠시나마 노래를 시원하게 빠람빠람빠람 김범용의 노래 네. 신청을 해주셨고요. 진혜성의 별 그리고 또 이연수 씨 그리고 임태경의 노래 김재욱 씨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가요 세상은 내 세상입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예. 김소유의 소생딸 전해드립니다.

박구윤의 재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노래들은 또 선곡을 해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정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음 약해서는 원곡이 더 신나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그룹의 느낌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기현의 나 20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추억의 노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전 아침이죠.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노래하나 추억들을 들으시면은 아주 많은 70년대, 80년대 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들으시면은 옛가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듣고 싶은 노래들, 추억의 노래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의 노래도 그렇고 장기현의 노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쭉 저희가 이제 퀴즈 낼 때만 그 노래를 전해드리는 거죠. 그 노래를 전해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는 요즘에 유행되는 트로트, 그러니까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피터 펀의 Come on Disco 신청하셨죠?

자, 신청곡 한방의 훅, 이수진 가수의 노래, 그리고 이어지는 배진아의 어느 바에 만나요.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신 분 듣고 계신가요?

오늘 마음 날씨에 봅니다. 현재 여러분 마음에 서늘한 바람이 불거나 일시적인 짜증구름이 몰려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는 지극적인 정상적인 흐름으로 잠시 후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잔소리라고 하는 국지성 호를 만나실 수 있으니 미리 우수무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화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고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화창한 봄날 같은 날씨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담입니다. 아줌마 파이팅! 안녕히 계십시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물건이나 서로 멀리 나뉘어 있을 때는 무슨 소리가 없는 것이나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 대질리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나나니, 쇠가 대질리면 쇳소리가 나고 돌이 대질리면 돌소리가 나는 것 같이 정당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정당한 소리가 날 것이요, 삿된 무리가 머리를 모으면 삿된 소리가 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5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법문입니다.

모두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퉁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불태우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픈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밤 못 추절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게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등화의 반대편 교통에 주의하며 좌회전을 할 수 있고 보조 표지판이 있다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량이 안전운전 불이행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다만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마주오는 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위반 항목인 신호위반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잘 활용하면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진 차에게 측면을 충격당하게 되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호의 뜻을 정확히 알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나 사업이나 주인의 심경으로 하는 이가 있고 머슴으로 하는 이가 있나니 주인의 심경으로 하는 공부는 이 공부가 삼세를 통해 영원히 제도받는 길임을 알고 하기 싫으나 하고 싶으나 남이 알아주나 몰라주나 간에 꾸준히 힘을 쌓아가는 것이요. 머슴의 심경으로 하는 공부는 스승이나 남의 이목에 끌려 마지못해 하는 공부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1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7: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6: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7: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6: 02-2677-2677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금복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5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기후변화로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하는 산사태. 해마다 축구장 380개가 넘는 규모의 산사태로 지난 10년간 3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산사태, 어떻게 대비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집 주변 배수시설과 옹벽을 미리 점검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하천과 계곡에서 즉시 탈출하고 방송이나 스마트 산림재난 앱으로 산사태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가스와 전기를 꼭 차단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산과 가장 멀고 높은 공간으로 대피하세요. 야외에서 대피할 때는 산사태 경로를 피해 직각 방향으로 벗어난 뒤 가장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산사태, 미리 점검하고 빠르게 대피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이 뛰어난 사자나 범도 극히 미미한 비루가 몸에 퍼지면 필경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큰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극히 미미한 마음 경계 몇 가지가 비루가 되어 그 발언을 막고 평생사를 그르치게 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은 마음 비루가 오르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20장 말씀입니다.
4: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연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촛불 하나가 어두운 방에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 주변은 조금 환해졌지만 방 전체를 밝히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꺼진 초를 들고 와 내 촛불에 대고 불을 붙여갑니다. 촛불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그렇게 방 안의 모든 초에 불이 옮겨 붙는 순간 어두웠던 방은 눈부시게 밝아집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내 초에 불을 나누어 주었지만 내 초의 불빛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내 초의 불빛은 그대로인데 방 안은 훨씬 더 밝고 따뜻해졌죠. 불교의 회향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공덕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돌려주는 것인데요. 원불교에는 무아 봉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죠. 내 손에 쥔 것을 빼앗길까봐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는 겨우 나 하나만큼의 좁은 세상 속에 갇히고 맙니다. 하지만 그 손을 펴서 내가 가진 온기와 다정한 미소를 세상에 흘려보낼 때 세상은 더 둥글고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촛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1: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0: G.O.D의 촛불 하나였습니다. 촛불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그렇게 세상은 밝아집니다. 내가 가진 촛불의 불빛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세상과 나누려는 정신,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공통된 정신일 텐데요. 내가 가진 온기, 다정한 미소 하나만 세상에 흘려보내도 세상은 더 따뜻하고 살기 좋아집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는 내가 가진 무엇을 세상과 나누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모든 종교의 공통된 정신 중 하나는 땅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아닐까요? 모든 생명은 땅에서 나고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농업과 농민들이야말로 우리 삶의 근본 은혜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천주교에서는 매년 7월 셋째 주 일요일을 농민주일로 보내는데요. 바로 이번 주 일요일이죠. 자, 오늘은 카톨릭 농민주일의 의미와 이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카톨릭 농민회장이신 김보성 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종교인을 다른 말로 하면 무언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부처님을 믿는 불교, 일원상의 진리를 믿는 원불교. 표현은 다르지만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종교인들은 삶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제대로 잘 믿고 있는지 말이다.

네, 종교인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믿는다는 것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정산종사법어 권도편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과 난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아무런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중국의 격언 가운데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란 누구인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뜻이 세계의 양심과 세계의 지혜와 일치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믿음은 모든 덕의 근본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도의 으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신심은 일체 행의 우두머리가 되고 모든 덕의 근본이 된다. 불법의 바다에 들어감에 있어서는 믿음이 근본이 되고 생사의 강을 건넘에 있어서는 개의 뗏목이 된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궁핍이 없지만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한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으리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한 너희가 능히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산종사법어에는 종교인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도는 첫째, 잘 가려서 믿는 것이니 신앙의 대상에는 좁은 대상과 원만한 대상이 있고 허망한 대상과 진리에 맞는 대상이 있으며 신앙하는 방법도 사사한 방법과 정당한 방법이 있고 미신스러운 방법과 사실더운 방법이 있음을 알아서 가장 원만하고 진리에 맞는 대상과 정당하고 사실다운 방법을 가려서 믿을 것이요. 둘째는 탈역신과 자력신을 아울러 나아가는 것이니 신앙의 대상을 우러러 믿고 받들어 나가는 것과 자기의 성품 가운데 모든 이치가 본래 갖추어져 있음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닦는 것을 병진할 것이요. 셋째는 연원계통을 성심으로 공경하고 믿는 것이니 각자의 신앙의 종지를 밝혀주신 큰 스승님과 그 법과 그 법의 계통을 성심으로 공경하고 믿는 동시에 한 걸음 나아가 이 세상 모든 도리가 본래 다 한 이치에 근원하였음을 알아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성인들을 두루 공경하고 믿을 것이요. 넷째는 신성에 일관하는 것이니 그 믿음이 환경과 시의를 따라 물러나거나 끊어지지 않고 어떠한 어려운 경계를 당할지라도 한결같은 신성으로 영생을 일관할 것이니라. 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무엇을 믿든 그 믿음을 통해 인생을 더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공부 음악으로 몽당연필의 밝은 날이 올 거야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자, 이것은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쌓은 공덕과 좋은 기운을 나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돌려주려는 것인데요. 자, 불교의 이 정신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무소유, 2번 회향. 오늘 저희 오프닝에서도 네, 이 내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번 무소유, 2번 회향입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나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세상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다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예.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둥둥 가족분들의 종교는 무엇인지, 자기 종교에 대한 소개나 자랑도 좋고요. 또 이웃 종교에 대해선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자,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우리 김보성 가톨릭 농민회 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풍경소리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

0: 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1: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된 정신 중 하나는 땅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생명은 땅에서 나고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농업과 농민들이야말로 우리 삶의 근본 은혜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천주교에서는 매년 7월 셋째 주 일요일을 농민주일로 보내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자, 오늘은 카톨릭 농민주일의 의미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카톨릭 농민회 김보성 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카톨릭 농민회에 대한 소개부터 간단히 해주실까요?
2: 예, 카톨릭 농민회는 1966년에 창립해서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농민단체이고요. 전국 14개 교구에 연합회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구는 예를 들어서 전주면은 전주교구, 뭐 광주교구, 뭐 이런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마을마다 분회를 두고 이제 활동을 해요.
1: 네.
2: 처음에는 농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서 출발을 했고, 지금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명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소비자와 농민이 직접 만나는 생명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어요.
1: 네.
2: 1994년부터는 천주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것을 설립해서 도시 성당하고 농촌의 식탁의 먹거리를 함께 나누는 공생의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1: 예. 그 농민 단체들이 많은데
2: 예, 예.
1: 이 카톨릭이라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크죠?
2: 그렇다고 볼 수 있죠.
1: 예. 전국적인 조직이고. 예.
2: 예, 예.
1: 예. 그리고 1966년에 이제 창립이 됐는데 이 농민 단체들 예. 중에서도 좀 선구적으로 창립이 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죠.
2: 그렇죠. 저희가 하다가 이제 1966년에 창립하는데 96년도서부터는 이제 전농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전농에서는 주로 그 운동 활동을 주로 하고 저희는 이제 농사에 이제 전념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같이 연대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1: 예. 자, 카톨릭 농민회 창립이 이제 올해로 60주년이 됐는데 또 때마침 그 이번 주 일요일이 제 30회 농민주일을 또 맞게 됩니다. 이 카톨릭 농민주일은 어떻게 해서 또 만들어지게 됐고 이 농민주일을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보내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2: 거기 핵심은 1995년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매년 7월 셋째 주일을 농민주일로 제정을 해서 항상 셋째 주일은 이제 농민주일로 돼 있고요. 아마다 7월 셋째 주. 그다음에 이제 도시와 농촌이 이제 한 밥상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1995년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매년 7월 셋째 주일을 농민주일로 제정했고 또 올해로 이제 31번째 이번 주 이제 일요일 7월 19일 이제 셋째 주 일요일이니까 그날이겠죠. 이제 뜻은 간단해요. 이제 우리가 매일 받는 밥상이 어디서 왔는지 한 번은 기억하자는 겁니다.
1: 예.
2: 그러니까 이날 전국의 성당에서 농민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또 이제 도시 본당하고 농촌 마을이 자매 결혼을 맺기도 하고 성당 마당에서 우리 농 장터가 또 열리기도 하죠. 올해 기념 미사는 미사하고 행사는 안동교구에서 열립니다.
1: 예. 예. 예. 그 도농이 하나임을 알아가는 아주 뜻깊은 그런 주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도농이 자매 결혼을 맺고 이 농산물도 사고 이렇게 또 결혼을 맺어서 활동을 하는 거죠?
2: 예, 예.
1: 예. 자, 요즘 우리 농가의 상황은 어떤가도 궁금한데요. 올해는 지금 장마가 아직 시작됐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2: 시작됐죠.
1: 시작이 됐고 조금씩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 요즘 뭐 농가 상황이나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농민분들의 어떤 분위기는?
2: 말씀하신 대로 올해 장마가 아주 좀 늦는 편이에요. 보통 6월 달에 지르는데 제주 기준으로 관측해서 이번에 뭐 세 번째로 늦게 시작됐고 네. 전국적으로는 뭐 7월 1일에야 이제 장마가 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늦은 장마가 곱게 오지 않는다는 점이죠. 전선이 오래 이제 정체하면서 수증기가 쌓였다가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지금 집중호우 피해를 걱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수로를 점검하고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2: 장마 전에는 가물고 우박 섞인 막 소나기가 오더니 장마가 끝나면 이제 바로 폭염이 온다 그러는데 지금도 여기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사 달력이 더 이상 안 맞는다는 말을 하죠. 제 경우를 보더라도 저는 이제 고사리 농사하고 변황 농사를 하는데 예년보다 한 뭐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빨라 이제 수확이 빨라지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체감하고 있습니다.
1: 예. 그 장마 기간이면은 비가 쭉 왔다가 이렇게 그치는 그런 또 예측 가능한 날씨인데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비가 몰아쳤다가 그쳤다가 이런 게
2: 그렇죠.
1: 그 예측 불가능하게 오는 거죠.
2: 네. 좀 사망 사원이 없어졌다고 봐야죠.
1: 예.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이 날씨가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밖에도 요즘 우리 농민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2: 글쎄요. 한 세 가지로 나누면은 첫째는 이제 기후 위기인데 예전에는 이제 재해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마다 겪는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소득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뭐 기름값, 뭐 비료값, 인건비는 이제 다 올랐는데 농산물 값은 그대로 이제 보장을 이제 잘 못 받는 편이죠.
1: 예.
2: 특히 올해는 이제 가격이 폭락한 작물이 많아서 양파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갈아엎고 키로당 400원 정도 나오니까 20kg 한 방 팔아봐야 거기서 뭐 이제 8,000원 정도 되는데 8,000원에서 또 뭐 이 포장비 그다음에 뭐 수수료 그런 거 다 빼면 이제 거의
1: 예.
2: 힘들다고 보이죠.
1: 예.
2: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점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람인데 농촌이 이제 고령화되고 그 뒤를 이어서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이제 점점 이제 작아진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농민이 사라지면은 농업이 사라지고
1: 그렇죠.
2: 그다음에 농업이 사라지면 우리 모두의 밥상이 전체적인 것으로 흔들린다고 봐야죠. 그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1: 기후 변화 그리고 농가 소득의 어떤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2: 예.
1: 일손 부족까지 예.
2: 그렇죠.
1: 이런 부분들을 우리 또 카톨릭 농민회에서도 또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늘 이렇게 시대적인 어려움이 이 농가에도 많이 닥쳤을 텐데 그동안 카톨릭 농민회가 또 다양한 활동을 해왔을 것 같아요. 좀
2: 그렇죠.
1: 대표적인 활동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2: 지금 60년 동안 이제 뭐 시대마다 필요한 일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1970년도 뭐 80년대에는 농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이제 저희가 앞장섰고 예를 들어서 뭐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같은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전라도 쪽에서는 이제 수세 이제 옛날에는 제가 물 그런 거를 세금 냈거든요.
1: 네.
2: 그런 거도 이제 없애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많은 일들을 했고 또 연대 활동을 했어요. 이제 90년대부터는 이제 방향을 넓혀서 땅을 살리고 이제 생명을 살리는 생명 농업으로 전환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도시 소비자와 직거래야 하는 이제 생명 공동체 운동을 펼쳐왔고요. 올해는 이제 60주년을 맞아 생명 농업 실천 체계를 현장 농민 중심으로 이제 새로 짜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후계 농민을 키우는 일,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일에 저희가 이제 힘을 쏟고 있는 편이죠.
1: 예, 예. 그 혹시 이웃 종교에도 농민 단체들이 있습니까?
2: 예, 당연히 있죠.
1: 뭐 불교나 개신교나 또 원불교. 그동안에
2: 예.
1: 이렇게 이웃 종교 농민 단체들과도 교류하고 협력했던 일이 있나요?
2: 이제 그 지금 같은 경우 개신교에 기독교 농민회라고 있는데
1: 예.
2: 이제 1980년대 이제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 뭐 이런 것 등등 이제 농민 권익 운동을 함께 했고요.
1: 어.
2: 종교는 달라도 이제 농민의 처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기후 위기 앞에서 이제 종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이제 많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땅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어느 종교나 같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웃 종교와도 더 많이 자주 만나고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1: 네.
2: 저희 그 같은 농민회에도 스님도 계시고 또 뭐 그 장로님도 계시고 이렇게 여러 저희가 이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항상 뭐 가톨릭 농민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열려 있다고 보죠.
1: 예, 아 가톨릭 농민회의 이웃 종교인들도 그
2: 예,
1: 이렇게
2: 예.
1: 회원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2: 그렇죠.
1: 예, 가톨릭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 보편적인 정신이잖아요. 누구나
2: 그렇죠.
1: 다 이렇게 포용하고 함께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또 모든 종교인들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농업과 농민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 싶은데요. 우리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2: 먼저 이제 우리 사회가 농업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을 꼭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뭐 보는 게 아니라 농업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일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안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을 예,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하는 제도, 또 기후재해에 대응하는 제도, 또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동시에 시민들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 밥상에 우리 농산물을 올려주는 거, 그 다음에 얼굴 아는 농민의 것을 직거래로 사는 그 직거래 운동이 많이 그 계속돼야 되겠고, 그래서 곧 소비가 곧 농민을 살리는 연대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네. 그 우리 삶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농업과 농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늘
2: 그렇죠.
1: 이렇게 묵묵히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표하고 싶고요. 특히 종교인이라면 이 농업의 은혜에 대해 깊이 알고 또 보훈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특별히 종교인으로서 우리도 모르는 종교인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2: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밥 한 그릇에는 그 하늘의 햇빛과 또 비, 땅의 기운, 그리고 이제 농부의 1년 동안 수고가 다 담겨 있다고 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세 번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보훈이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밥상 앞에서 잠깐 감사하는 거,
1: 아...
2: 그다음에 음식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 그다음에 우리 땅에서 정직하게 지은 먹거리를 선택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가끔씩 이렇게 가까운 농촌에 이렇게 한 번씩 다녀가시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지구를 이제 공동의 집이라고 하셨는데
1: 네.
2: 그 집의 살림을 맡은 사람이 우리 저희 농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예.
2: 종교인들께서는 먼저 이제 밥상으로 보훈하는 삶을 보여주시면은 좋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 그 농민 주일에 농민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1: 네. 사실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밥 먹기 전에 다 감사기도 하긴 하는데
2: 예.
1: 특별히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오늘 저녁 식사 앞에서 더 이 산안토리 여기까지 온 우주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느끼는 또 그런
2: 네.
1: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종교들은 특별히 이런 농민주일 같은 게 잘 없는 것 같아서 이 카톨릭의 농민주일과 이 농업의 은혜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는 또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더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카톨릭 농민 회장이신 김보성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2: 네.
1: 말씀 고맙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홍순관입니다. 쌀 한 톨의 무게.

0: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회향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내가 지은 공덕을 이웃과 세상을 향해 돌리는 회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향은 돌릴 회자에 향할 향자를 써서 돌려보낸다는 뜻인데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쌓은 좋은 기운과 공덕을 나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회향의 정신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요. 바로 촛불의 비유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촛불 한 자루가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불빛 덕분에 내 주변은 환해졌지만 방 전체를 비추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꺼진 초를 들고 와서 내 촛불에 불을 붙여갑니다. 한 자루, 두 자루, 열 자루. 그렇게 방 안에 모든 초에 불이 옮겨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초의 불빛이 다른 초에 옮겨졌다고 해서 내 초의 불빛이 조금이라도 작아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내 초의 불빛은 그대로인데 방 안은 처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환해지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의 본질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내 것이 없어지거나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눔을 통해서 세상 전체가 밝아지고 그 밝아진 세상 속에서 나 역시 더 큰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향은 불교라는 종교의 울타리를 훌쩍 넘어섭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웃사랑과도 깊이 닮아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선한 영향력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면 그것을 내 울타리 안에만 꼭 쥐고 있으려고 힘을 주는데요. 내가 가진 것이 밖으로 새어 나갈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하죠. 하지만 꼭 쥐고 있는 손안의 물건은 결국 나 혼자만의 것에 그치지만 그 손을 펴서 세상으로 돌려보낸 온기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평범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내 곁의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 한번 건네는 것, 지친 동료에게 고생 많았다는 다정한 말 한마디를 돌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아름다운 회향인 것이죠. 네, 오늘은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세상과 나누고자 하는 회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박경옥님, 오늘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문자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복입니다. 모든 분들 보양식 드셨나요? 모든 분들 드시고 더위 날리세요. 둥근 소리 들으러 왔어요.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945 쓰시는 분도 정답 회향 맞춰주셨고요. 0579 쓰시는 분은 정답 무소유라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선정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복 가운데 초복입니다. 오늘 카톨릭 농민회 김보성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 원불교의 사은에 대해서 절로 생각이 났습니다. 천지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농민들의 동포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편안하게 쌀부터 시작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음식 안 남기고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이 땅의 은혜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오는 생명의 은혜를 공통적으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앞에서 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김보석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쌀 한 톨이 오기까지 이 농민들의 정성과 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온 우주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끝으로 불교 음악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에 당신에게 차비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차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법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의 살림에도 주인은 머슴보다 걱정이 많나니 자기 살림이기 때문에 더 생각을 하게 되며 살림 속을 더 알므로 걱정을 먼저 하게 되나니라. 걱정을 하는 것도 알아야 걱정이 있나니 불보살들은 생사 대사를 알고 인과 보응을 알고 만생령이 다 한 권속임을 알기 때문에 걱정 없는 가운데 큰 걱정이 있으시고 범부와 중생들은 모두 모르고 자행자지를 하기 때문에 걱정 바다 속에서도 참 걱정이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1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은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입니다. 아, 그래도 그나마 오전까지만 이 비가 이어져가지고요. 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초복인데도 불구하고 어제보다는 더위가 조금 주춤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훨씬 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요. 또 주말쯤에는 이 장맛비도 또 한 차례 예보가 돼 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더위와 장마에 대한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성진의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꽃피는 시절.

loro non passo, caro ma chi se vuoi.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금복.

0: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수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은 더위가 조금 물러가서 잠시 주춤해서 진짜 살만한 그런 수요일이었습니다. 밤사이에 중부지방하고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비가 많이 내렸어요. 바람도 많이 강하게 불었고요. 혹시 방송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계신 곳에 혹시 비나 강풍에 따른 피해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요, 간밤에 내린 비바람은 제9호 태풍 바비가 세력을 잃으면서 형성된 비구름이 한반도로 몰려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바비 태풍이 이 한반도의 북쪽을 관통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도 피해가 없이 그렇게 물러갔는데요. 그래도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이든 건 아니었지만 그 태풍의 세력을 잃고 변한 열대저기압이 그냥 비구름을 동반했을 뿐인데도 참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엄청나게 무섭게 불었어요. 태풍의 힘이 정말 강하긴 강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들 인간들의 모습을 또 한번 봤어요. 참고로 이 태풍 바비는요,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바비 산맥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녀들 장난감 바비 인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또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모쪼록 올해는 태풍 때문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남겨보고요. 남은 장마철하고 한여름 더위도 별탈 없이 잘 지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낭만적인 여름밤을 즐길 준비하시고요. 좋습니다. 또 3, 4부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지는 DJ 통기타 라이브와 음악다방이 또 있으니까 오늘 어떤 노래들로 통기타가 여러분들을 찾아갈지 기대도 해주시고, 우리 DJ가 이 노래 부르면 참 잘 어울리겠다 싶으면 일단 막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곡들은 오늘 못해드리더라도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넘겨서라도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참여는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요, 8970번으로 사연하고 신청곡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김하정의 노래 한 곡 더 같이 들어볼까요? 그리운 여학생 시절.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천억 달러를 넘기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요, 지난달 수출은 1,02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0.7%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전년 동월 대비 196.9% 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동시에 400억 달러를 처음 넘어서면서 16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승용차 수출 역시 두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해 6.1% 상승했고요. 석유 제품하고 철강 제품 그리고 가전 제품 등도 높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수출 대상국별로 보면 중국으로 전년 동월 대비 92% 증가한 200억 1천만 달러가 수출됐고요. 미국으로는 78.6% 늘어난 200억 2천만 달러가 수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수입은 30% 증가한 661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무역 수지는 모두 3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내일부터 전세 버스의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3만 9천여 대로 전체 전세버스의 97% 수준이고요. 지급 기간은 1년입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유류세 연동 보조금과 유가 연동 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며 이번 달 기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리터당 149원 그리고 유가 연동 보조금은 리터당 98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균 사용량을 추산해보면 리터당 1,900원을 기준으로 차량 한 대당 월 25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비는 모두 그쳤지만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죠. 내일은 남부지방이 다시 정체 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오전부터 호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충청과 영남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제헌절인 금요일에도 충청과 남부지방엔 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23도, 부산은 2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30도, 대구는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은 밤에도 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휴일인 일요일에는 장맛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호동의 목소리였죠. 병을 주고 약을 주고 그리고 정은숙의 진정 몰랐어요. 이렇게 두 곡의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초복이에요. 복다림으로 또 이렇게 보양도 좀 하시고 요즘 또 원래 그 여름에는 수박을 또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하죠. 근데 수박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 예, 몸에 좋은 여름 음식들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대구 북구에서 윤형준님께서 동호님 복다림 하셨나요? 저는 냉면이랑 수육으로 저녁 먹었어요. 오늘은 통기타 라이브가 있어서 제일 앞줄에 앉아있습니다. 아, 네, 보여요. 앞쪽 창가에 앉아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 부암동에서 심상우님께서는 부산은 오늘 바람이 불어서 더위를 좀 견딜만 했어요. 복날에 닭칼국수 한 그릇 뚝딱 해치웠습니다. 이렇게 예, 또 점심 식사하셨다는 얘기도 주셨고 두루두루 여러분들과 또 김창성님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이에요. 함께합니다. 충성. 네, 충성입니다. 김창성님 고맙습니다. 영월애님께서도 사진과 함께 옥수수를 지금 큰 솥에 찌는 사진이에요. 오늘은 초복입니다. 복다림 잘하셨나요? 맛있는 찰 옥수수도 드시고 여름을 즐기시며 더위를 이깁시다. 최정재의 초가삼간 신청합니다. 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현동수님이 반가운 소식을 주셔서 빨리 소개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아들이 손주를 낳아서 안겨주네요. 70 넘어서 보는 첫 손주라 감격스럽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우, 더운 날 산모가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현동수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현동수님, 네, 첫 손주니까 할아버지 되신 거예요. 축하 멘트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구노스님께서 진송남의 오 이마를 청해 주시면서 어제 폭풍우가 몰아치더니 오늘은 한낮에 열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진송남의 이마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안이정이 사르기를 저는 이제 처음으로 교화선상에 나가오니 보감될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몸으로 먼저 실행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7장 법문입니다.

0: WBS。
1: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예전 군 복무 때 이 노래를 잘 부르던 옛 전우가 있었는데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40년이 휙 지나버렸습니다. 대구에서 김명수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왕자 호동이었습니다. 김명수님께서는 박재홍의 왕자 호동을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는 도성아의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도성아의 목소리로 왕자 호동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노래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군에서 부르면 좀 흥이 날만한 그런 리듬이에요. 그죠? 예, 이게 좀 군가가 원래 보면 쿵짝 쿵짝 이렇게 하면서 좀 이 기분을 좀 만들어주잖아요. 이 노래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암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갠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우리 제일 막내 애청자 우리 시욱은 왔어요. 박시욱은 아저씨 내일부터 여름방학해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겠네요. 아저씨는 옛날 방학 때는 무슨 노래가 제일 재미있으셨어요? 오늘 초복인데 맛있는 거 드셨나요? 힘내세요. 이렇게 두루두루 인사까지 해주고 아유 기특하고 착해요. 아저씨는 방학 때 외갓댁이나 어떻게 시골에 있는 친척 집에 놀러 가는 게 가장 즐겁고 기다려졌었어요. 특히 여름방학 때. 시우군도 맛있는 음식들 잘 먹고 건강하게 여름방학 보내길 바라고요. 저희 때는 방학 때 방학 숙제가 있었어요. 뭐 곤충 채집, 식물 채집,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또 숙제장 같은 거 이런 거에 뭐 쓰는 거 그림 그리기 많았습니다. 저희 때는. 요즘도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네. 부산 개나리님이 오늘도 약속이나 한 듯이 네 찾아왔습니다. 문자 보내봅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챙겨주셔서. 네. 들꽃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들꽃님. 우리 저 현동수님 손주 너무 축하한다고요. 손주 보심을 얼마나 좋으실까요. 첫 손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가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주셨고요. 또 제작진님, 진행자님, 여러분 또 엘살 오라버니 가로수님 비롯한 모든 청취자님 보양식은 드셨나요? 오늘은 통기타 라이브가 있는 날이에요.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햇살은 뜨거워도 마음은 시원하게, 건강은 든든하게, 그리고 웃음은 넉넉하게 올여름 내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루두루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용님 인사까지만 하고 또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강태용님. 이곳 현지 엘살바도르는 체감 온도가 25에서 25도씨 정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가 않네요. 저희는 막 30몇 도 막 이렇게 뜨거울 줄 알았는데. 오늘도 어념없이 채워주는 시간 속에 올려주신 소중한 노래와 이야기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래 듣고 또 멘트 듣고 있습니다. 부산의 들꽃님 아울러 팔도 유치님들과 모두 같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강태용님. 남양주에서 이경수님께서 찾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와 오늘 라이브 기대가 돼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들 중에서 남인수의 애수의 소야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아니고요. 오늘은 음원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도친 장미님의 신청곡도 이어집니다. 남성봉의 서울행 3등실.

현동수님, 할아버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아, 저는 언제 할배가 되려는지, 아, 그냥 몇 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윤형준님도 차기 할아버지 예정하고 계신데요. 번호표는 뽑으셨어요. 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축하 문자 주셨고요. 우리 부산의 구경옥님도 축하 사연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애청자님 손주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되셔서 더욱더 축하 박수 보내요. 아인에서 잔치 행사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뭐 따로 만나지 못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현동수님 축하 멘트로 잔치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효심님 오셨어요. 효심님. 네. 참 저 닉네임이 예쁘죠. 안양에서 효심님. 복다림 잘했습니다. 푹 끓였어요. 올여름 더위는 무사히 넘길 것 같습니다. 복다림 잘 음식 드시고 올여름도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인생 애청자 여러분들 응원의 글을 주셨고요. 그리고 주순이님도 오늘은 삼복 중에 최고의 초복 복다림 잘하셨나요? 저는 더위한테 이기려고요. 복다림 한 그릇하고 아인 진행자님 만나러 출석했습니다. 아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노래 두 곡인데요. 현미의 보고 싶은 얼굴하고요. 또 윤형주의 어제 내린 비예요. 현미의 보고 싶은 얼굴은 대구의 남준호님께서 오늘 대프리카라는 이름답게 날씨가 펄펄 끓는다고 표현합니다. 비라도 내리면 하는 바람이에요. 노래 한 곡으로 더위를 달래볼까 합니다. 이렇게 사연과 함께 청해 주셨고요. 부산의 개나리님은 윤형주의 어제 내린 비 또 청해 주셨어요. 두 곡 이어집니다.

0: 과천의 손대식님께서도 현동수님 할아버지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 문자 주셨고요. 또 우리 현동수님 진심으로 모두 애청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들으셨던 왕자호동, 왕자호동 정말 오랜만에 잘 들었습니다. 노래 참 좋아요. 부산진구 최배련님, 그리고 변산민호님도 왕자호동 신나게 따라 불렀더니 행복합니다. 저의 애창곡이에요. 민호님의 애창곡이 많이 있으세요. 네. 아,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DJ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신청곡 퍼레이드로 즐거운 시간 가져볼게요. 전주 홍보맨 우리 전주 개인택시 조형철님의 신청곡 아인과 함께하는 오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사랑과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수남 하청일의 팔도 유람으로 2부 마무리합니다.
1: 팔도 강산 모두 같이 구경 가세.
2: 자, 슬슬 한번 떠나가 볼까요?

0: 머리도 아프지만요.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 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 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함에 하늘에서 먼저 시험해 보는 이치가 있나니, 보통 사람도 하루 인부만 부리고 1년 머슴만 부려하여도 그 자격과 신용을 먼저 보거든. 하물며 천하 대사를 맡기는 데 있어서리요.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먼저 마땅히 이 시험에 잘 통과하도록 조심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1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밤새 퍼부었던 폭우가 그치고 파란 하늘을 드러낸 산뜻한 하루였습니다. 모두 모두 잘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늘 초복에 건강식들 드셨는지요? 더워도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할진데 오늘 저녁은 저희 식탁은 미역냉국에 제육볶음입니다. 모두 모두 무더위 잘 이기시고 몸과 마음 건강한 여름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에서 왕애청자님의 안부 문자와 함께 청해 주신 노래 여름을 느끼는 진짜 하와이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들 아인 애청자 여러분들과 하와이 온 겁니다. 지금 휴가로요. 네. 패티김의 하와이 연정 3, 4부는 하와이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 대프리카는 너무너무 덥네요. 대구에서 이승규님. 그리고 오늘 저기 구석자리에 앉아있어요. 노래 듣고 있겠습니다. 부산진구 이상근님 자리해 주셨고요. 또 우리 남편의 애창곡인데요. 갈대의 순정 될까요? 남편과 같이 듣고 있어요. 라이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이자은님께서 청해 주셨는데 요 노래 갈대의 순정은 제가 다음 주에 남편분이랑 한번 손 꼭 붙잡고 한번 더 오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두 분을 위해서 준비했다가 들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부터 신청곡 퍼레이드 DJ 통기타가 함께 이어집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 라이브 신청곡, 음원 신청곡, 그리고 제가 라이브 끝나고 나면 박수 문자까지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금 시각은 8시 5분 2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신청곡 퍼레이드. 저 DJ 이동훈이 직접 불러드리는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시간, 신청곡 퍼레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퍼레이드도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신청곡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신청곡 퍼레이드의 첫 곡은 안산의 우리 한아름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래는 김태곤의 아야 우지마라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김태곤보다 먼저 부른 가수가 있습니다. 작사 작곡은 김태곤이고요. 박수호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박주호요. 예, 박주호라는 가수가. 저는 근데 박주호입니까? 두 번이나 틀렸네요. 박두호 가수가 부른 아야 우지마라 저는 몰랐어요. 우리 한아름님께서 또 특별히 숨겨져 있는 노래들을 많이 발굴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은 아야 우지마라 첫 곡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내 사연을 전해볼까나 기약.

우리 진행자님 노래 들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합니다. 고맙고요. 미련 신청곡도 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들꽃님의 신청곡 미련 장현의 목소리였죠. 아, 박두호 버전의 아야 우지 마라 그리고 미련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 저보고 이 노래 저 애창곡이 아니라 전속곡을 하라고요. 노래가 제 목소리가 잘 어울린다고 정임진님께서 박수 주셨어요. 제가 아름다운 인생 1년 반, 1년 7개월 하면서 저음 가수가 됐어요. 네. 지난 주말은 저의 생일 주간이었어요. 에임 모였습니다. 오늘은 대프리카에서 바람이 엄청 부네요. 시원해서 저녁 먹고 산책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정임진님께서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수 문자 좀 소개할게요. 네. 집사람 운동 중에 멋진 구름을 보고 있습니다. 장사에게 봄날은 간다 힘들겠죠 하시면서 9878 쓰시는 청취자님과 장사에게 봄날은 간다는 5275님이 청해 주셨고요. 9875님은 새싹 문자와 함께 노을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주시고요. 신청곡과 사연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춘북 음성에서 노영구님도 어느 노래가 진행자 본곡인지 알 수가 없네요. 진행자님 노래도 한번 듣고 싶어요. 이렇게 청해 주셨습니다. 이게 제 노래가 좀 젊은 사람들이랑 제가 교류를 많이 하는 노래들을 해서 예가의 프로그램은 안 어울립니다. 그냥 여기서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노래로 여러분들 귀 청소를 좀 하시고 그냥 아, 저 가수가 이런 노래도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인천 오라방님은 장르 불문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몸은 망가져 있어도 라이브곡 아이야 우지 마라 듣고 아내가 마음은 건강하고 청춘이랍니다. 방현재님 아내분과 함께 열심히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아내분의 건강이 점점 호전되시고 이겨내시기를 저희 계속해서 응원 드리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이번 노래는 지난주에 오민수님께서 지금 아마 큰 트럭을 운행하시면서 어디 도로 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계실 거예요. 황성예토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거든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약속 드렸었죠. 이번 주에 들려드리겠다고. 우리 김의 검은 그림자님도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오셨는데 늘 제가 이 노래 부를 때는 생각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검은 그림자님이 제가 부른 황성예트를 듣고 홀딱 빠지셔가지고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 되셨거든요. 같이 듣죠.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성예토입니다.

황금심 백설이의 사랑의 백길 산만리 황성레터 이어서 음원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성북동 배용준님의 신청곡이었어요. 3부가 마무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박수 문자는 4부에서 여유를 갖고 좀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인천 오래방님의 신청곡으로 3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열입니다. 마지막 담배.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434.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경주 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눈물 납니다. 너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아까 황성 레터를 지난주 청해 주신 우리 오민수님 들으셨대요. 오늘 밤에도 야간 운행하실 텐데 안전하게 운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기분 좋아요. 매력적인 목소리라고 응원해 주신 배영준님 감사합니다. 황성 레터 가슴을 후벼 팝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대구 북구에서 윤형준님 팝송도 좋아하시고 우리 가요도 좋아하시고 너무 잘 불렀어요. 너무 좋습니다. 은디님 노래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슬프고 서러움과 애절함이 가슴을 적셔주네요. 멋진 기타 화음도 어울립니다. 우리 구경옥님. 구경옥님께서는 바다의 여인을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는 제가 다음 주에, 이게 다음 주가 이제 아무래도 휴가 시즌이잖아요. 예, 휴가 시즌이고 하니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이렇게 한 2, 3주 정도는 한두 곡 정도는 여러분들 청춘의 시절에 많이 불렀던 좋아했던 그런 노래들 좀 청해 주시고 저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여인은 4월과 5월의 노래죠. 다음 주에 들려드린다는 약속 드리고요. 그리고 진행자님 황성 예터 부르시네요. 제가 외출해서 이제 돌아왔는데요. 진짜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저녁에 심부름 시키면 반찬 맛없게 할 거라고 협박했어요. 은하수님이 누구에게 협박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분에게 협박을 하신 거죠. 듣고 계실 겁니다. 아름다운 옛가요를 듣다 보면 가뜩이나 빠른 시간들이 훌쩍 지나가곤 합니다. 신금을 울리는 라이브 황성 예터 들으면서 차분히 하루를 돌아봅니다. 이 방송이 있어서 참 행복한 밤입니다. 전주에서 이연숙님 마음을 보태주셨고요. 브라보 원더풀 따봉이에요. 인천 도건님. 부산 들꽃님께서는 라이브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한 시간 더 하자고 수요일만 좀 늘릴까요 그러면. 노영근님 앵콜 앵콜 반할만 하다고 해주셨고 금치영 기사님 저는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예. 수요일마다 놀라게 하십니다. 노래도 좋고 또 감정도 너무 좋다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 구로구 최재수님께서 파주에서 꽃농사를 짓는 이모 두 네 분께 초복을 맞아서 좋은 인연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올여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신청곡은 이모가 좋아하는 흑산도 아가씨예요. 이렇게 청해 주셨는데 함께 계신 건 아니고 두 분들을 생각하면서 청해 주셨군요. 그러면요 최재수님 제가 다음 주에 흑산도 아가씨를 연습해서 완전히 알지는 못해요. 들어보고 연습해서 라이브로 들려드릴 테니까 이모하고 이모분 두 분을 이모부 두 분을 우리 방송에 초대를 꼭 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 아셨죠 최재수님? 서로 약속하는 걸로 저는 노래 들려드리고 최재수님은 이모하고 이모분 이모부 두 분을 초대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대구 북구의 윤형준님께서 어제 청해 주셨어요. 어제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노래를 불러드린다 안 한다라고 약속을 안 드렸는데 우리 제작진이랑 상의를 해서 그럼 이 노래 들려드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방주연의 기다리게 해놓고 라는 노래입니다. 옛 기억을 더듬으면서 연습해봤는데요. 노래 참 좋더라고요. 같이 즐겨주세요.

젊은 시절 저의 애창곡이었습니다. 우리 오스택님이 청해 주신 최병걸의 난 정말 몰랐었네. 젊은 시절만 애창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노래 많이 부르세요. 노래들 많이 부르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참 좋습니다. 몸 육체적인 건강도 좋고요.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고 두루두루 좋습니다. 많이들 불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부른 노래 이런 거 다 따라하시고 막 예. 어떻습니까? 그죠? 예. 춤도 추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동우님께서 멋지게 불러주실 줄 믿으셨다고 우리 윤영주님 청해주신 기다리게 해놓고 잘 들으셨어요. 또 울산 방어진에서 유재정님도 오셨어요. 오랜만에 방송 듣노라니 고향에 온 듯 정겹고 포근합니다. 추억어린 음악을 듣노라니 그리움에 젖어서 고향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우리 울산말로 보고 잡습니다. 이렇게. 또 와 짱 죽입니다. 특히 엇갈린 순간 속에 여기 부분이 좋았다고 제가 연습 좀 했습니다. 이게 진성을 하다가 가성으로 탁 넘어가는 거 이거 저 20년 이상 수도 안 하면 나올 수 없는 스킬입니다. 대구에서 이승균이 아 이거 노래하는 사람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악기는 우리 진행자님의 기타 하나면 충분하다. 우리 금치원 기사님께서 그렇죠. 예, 무슨 뭐

빨리 지나가고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연 전하는 것도 너무 구수하다고 들꽃님께서 제가요 된장 풀었다니까요 진짜 구수하게 젊음이 생각납니다. 오스택님이 잘 들었다고 감사하시다고 고맙습니다. 오스택님 노래 많이 부르시고요. 우리 김문교 우리 버스 드라이버 기사님께서 김만수의 영화 아닌가요? 영화 나는 왜 어느새 나는 왜 어느새 바람에 날리어 지는 낙엽은 간밤에 피었던 음악이겠지. 가사는 조금 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도 요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교님 한 곡 더 있죠. 항상 수요일 이 시간 통키타 라이브는 네 곡의 라이브를 여러분들과 같이 즐기고 있는데요. 한 곡 더 준비된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노래 듣고 싶어하고 많이들 청해 주셨던 노래예요. 바로 하람석의 밤에 떠난 여인이고요. 대구의 주순이님께서 청해 주셨던 노래인데 듣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얀 손을 흔들며 전해드리고 원래 이게 원 제목이요. 막차로 떠난 여인이에요. 여인. 밤에 떠난 여인이 아니라 막차로 떠난 여인으로 발표를 했다가 그 이후에 가사 제목을 바꿔갖고 밤에 떠난 여인으로 더 큰 빅히트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이승규님이 청해 주신 임재우의 잘 살아다오까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보내주신 박수 문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조금씩 조금씩 빨리빨리 전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부산 동네에서 구경옥님께서 아 기타 음이 앙상블이 너무 좋아요. 행복한 시간 좋았다고 인사 주셨고요. 대구 북구 주순이님 하와이에서 들으니까 더욱 멋지다고요. 예, 친구들과 밤열차 타고 놀러다니던 그 친구들이 보고 싶습니다 해주셨고요. 우리 성현동의 김영부님 라이브 시간 통계다 듣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해주셨고 인천 오라방님도 원곡자 못지않게 감미롭고 좋다고요. 농부의 아들님도 오셨어요. 에, 그냥 서울 댕겨오면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아 울산 유재성 정성님과 사연이 소개되어서 같이 듣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좋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즐거워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엘살바도르 강태영님, 들꽃님도 반가운 인사를 주셨어요. 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배호의 비겁한 맹세가 오늘 끝곡입니다. 부산의 심상우님이 청해 주셨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반가운 인사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비보호좌회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비보호좌회전은 녹색 등화에 반대편 교통에 주의하며 좌회전을 할 수 있고 보조 표지판이 있다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량이 안전운전 불이행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다만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마주오는 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위반 항목인 신호위반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잘 활용하면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진 차에게 측면을 충격당하게 되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호의 뜻을 정확히 알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주인은 모든 일에 앞장서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불평이 없으며 중심되는 일이나 변두리의 일이나 모든 일꾼들을 다 아끼고 챙기며 모든 고락을 전체와 같이 하고 순역 경계를 따라 그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성취를 위하여 끝까지 힘쓰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17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처세와 예의는 참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결이 다른 말입니다. 처세가 그때그때 나에게 이로운 상황에 맞춰 영리하게 행동하는 기술이라면 예의는 시간과 장소 혹은 눈앞의 이해관계를 막론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예를 갖출 때조차 마치 처세를 하듯 상대방의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다르게 바꾸곤 합니다. 심지어 서로 간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오랜 시간 쌓아온 의리마저 한순간에 외면해버리기도 하니까요. 혹시 나는 지금 예의라는 이름 뒤에 계산기 두드리는 처세를 숨겨두고 있진 않은가요?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임주연의 사랑은 하늘처럼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맺어가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정성을 쏟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작은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곳에서는 깍듯하게 예를 다하다가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예의를 팽개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은 정산종서법어 예도편 18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첨하고 낮을 때에는 모멸함은 소인의 일이니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 더욱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예요. 이해를 따라 의리를 잇거나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예를 행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폐하는 것은 예의 본의를 알지 못함이니 이해와 은현을 막론하고 의리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예의 본의를 알아 행하는 것이라. 상대방의 배경이나 형편에 따라 혹은 내 눈앞의 이익과 시선에 따라 다르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태도는 결코 온전한 예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나에게 무언가 돌아올 것이 있을 때만 베풀고 보는 이가 있을 때만 가면을 쓰듯 행하는 태도는 우리 공부인이 늘 경계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흔들리거나 상대의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또 남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를 막론하고 변함없이 따뜻한 의리와 예의를 지켜내는 것. 과연 나는 지금 진정한 예의의 본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가 71장 온천지 일체 만물, 성가 73장 몸과 마음 어울려, 성가 78장 공부와 사업 중에, 성가 3곡 듣고 오겠습니다.

외국의 오래된 속담 가운데 위기가 일단 지나가면 성인은 이내 홀대받는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위태롭게 힘들 때는 성인에게 의지하다가도 막상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고마움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얄팍한 세상 인심을 꼬집는 말일 텐데요. 아무리 세상 모든 이들이 눈앞의 이익을 따라 흘러간다고 해도 이렇게 내가 아쉬울 때만 온갖 정성을 다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외면해버리는 태도는 결코 아름다운 군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게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는 것을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의리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자의 예가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남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만 그럴듯하게 예를 차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 역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예의의 모습은 아닐 텐데요. 혹시 나는 상대방의 처지나 환경에 따라 혹은 내 눈앞의 득실이나 타인의 시선에 따라 행하는 예의의 무게를 다르게 두고 있진 않았는지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욱의 오늘은 행복해요. 조은송의 숨 한 번 크게 들이쉬어 봐요. 마음소에 푸르른 나를 위해서

정산종사님께서는 저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첨하고 낮을 때에는 모멸함은 소인의 일이니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 더욱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예요. 이해를 따라 의리를 잇거나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예를 행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폐하는 것은 예의 본의를 알지 못함이니 이해와 은현을 막론하고 의리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예의 본의를 알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진 사람은 상대방의 환경과 처지가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의 정의와 따뜻한 정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또 내 눈앞에 이익이 어떻든 혹은 남들이 나를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의리와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예의 참된 본뜻을 제대로 알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진짜 멋진 공부인일 텐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를 행할 때 내 마음의 득실이나 타인의 시선처럼 수많은 조건과 계산이라는 경계가 문득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흔들리기보다는 언제나 예의를 새기며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공부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론의 어머니 끝곡으로 고우리의 고마워요 감사해요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그러다가 다음에 또 봄이 오면 이와 같은 일을 해. 이것이 진리의 오묘합니다. 연의 사물에서 이 물건이라는 것은 본무둥이하고 본래 머리 꼬리 없어. 어디가 꼬리 어디가 머리냐. 또 원무흡배하면 뭐 검고 흰 것이 되겠어요. 검다 희다 할 수가 없어요. 아, 현상으로 보면 검은 것이 있으면 흰 것도 있고 붉은 것이 있으면 노란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진리 자체는 없습니다. 무유대수하고 크고 작은 것도 없어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다. 대비가 없네. 또 원무매감하고 받고 얻은 것도 없어. 그 자리가 뭐 어디는 받고 어디 얻냐. 그림자도 원무동요하면 또 어떻게 확 바쁘게 움직인다거나 또는 고요하다거나 이 자체도 없어요. 어디가 동하는 것이고 어디가 정하는 것이냐. 아니, 무동무정이죠. 그게 성무 서리하며 또한 지실로 가고는 없다.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오고 어디를 왔다 어디를 가냐. 그 자체는 거래가 끊어진 거예요. 실무 생사야. 실질적으로 생사도 없다. 거래가 없으니 생사도 없죠. 생사가 없으면 거래도 잘 없다. 감불 부어 명자해라. 그래서 감이 이름 글자 붙일 수도 없다. 상모 붙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대중사님께서 이런 상은 바로 진리의 사진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이런 상이니까 이 상 자체가 모양 아닙니까? 모양 나타나는 거 모양. 이것도 사실 없다. 무석자리다. 무명자리고 무자자리고 글자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마 여의도 광장에 예를 들어서 뭐 천만 명이 모였다. 그럴 경우 자기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아 하면은 자기 이름 부른다고 분명 할 거예요. 에이, 여기 있습니다. 할 거예요. 그러지만은 진리 자체에서 이름 찾아봐라. 홍길동 이름 찾아봐라. 없어요. 그러므로 난견 기 상모지색. 상모 색깔. 즉, 다다름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없다. 볼 수가 없다. 어떻게 그 자리를 색깔로 어떻게 보냐. 또, 난청 기 서른지향. 그 말을 한 것에 울려? 다시 한번 그 말 자체를 진리가 하는 말씀을 들었다. 없다고 말이죠.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노라. 하늘에서 뭔 말씀을 들었노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이 어떻게 말을 하며 진리가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 그건 속단을 일은 아니지만 자기 내면의 어떤 소리인지도 말씀인지도 혹 모르겠다 하는 생각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무짐궐 유무지 여부라. 있는 것이 없는 것인가 이거.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자리다 그 말이죠. 사과의 위아와 이혹무야. 그래서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있다고 해야 하냐 아니면 없다고 해야 하냐. 도저히 그 자리를 가늠을 할 수가 없죠. 있다고 하다니 없고 없다고 하다니 있고. 여미지기 소이로다. 이 여자는 이게 나의 자인데요. 이게 조금 오자가 났네요. 나는 그 까닭을 이유를 내가 알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상모도 없고 무슨 밝고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없고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등등 이러한 것인데 있다고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그 이유를 내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연이라 그렇지만 참을 지죠. 이 물건 가운데 강연이 말해서 강명할 물이라고 했습니다. 강연이 말해서 이 가운데에는 능개비여 무궁지 복락과 무량지 지화. 무궁관 복락이 갈 말이 있고 무량한 지혜가 분명히 갖춰 있단 말이죠. 원래 갇혀 있는 자리예요. 갇혀 있는 자리.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수해 작복 이건 아니다. 닦아가지고 맑혀진 그 지혜, 지어가지고 받는 그 복 이건 아니다.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이 진리 가운데는 무궁한 복락과 무량한 지혜가 그대로 다 갖춰 있어요. 그야말로 무무여죠. 모자란다거나 남음이 없이 꽉 짜고 있다. 갖춰 있다. 무측지 묘류와 칭찬할 수 없는 묘한 이치가 있어. 분명히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이치가 있다. 무딘지 좋아. 또 짐작할 수 있는 초가 돈이 있더라. 짐작으로 가늠 잡아서 이건 공부가 아니죠. 무용지 보물이라. 쓸 수 없는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 그런 보물이 그대로 갖춰 있다. 고로 원이 공부지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공부하는 우리들로서 필기 실상이체니 반드시 그 실상의체를 알아야 한다. 깨쳐야 한다. 수위 고리하면 그래서 그 위치를 말하자면 실상의 그 자리를 말을 하자면 그 위치를 말을 하자면 일월 극허지 위요 첫째 지극히 텅 빈 자리다. 2월 극무지 지극히 없는 자리다. 3월 극정지 지극히 고요한 자리다. 4월 극멸지 지극히 소멸된 생멸이 없는 그 자리다. 시허무 정멸지 사유하라. 이것을 텅 비었다, 없다, 고요하다, 소멸됐다 하는 이 네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이런 이 폐지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공이라 오직 공일 뿐이에요. 공일. 그 자리는 공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뭐 지혜니 뭐니 다 갖춰 있다가 하지만은 결국 그 근원체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공일 뿐이다. 오직 공짜리 아닙니다. 공내 무별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 안에 다른 공이 없어. 공 거예요, 공. 공의 무영공이라. 공밖에 다른 공도 없더라. 그러니까 대포무의하고 세무의하고 그러잖아요. 크게는 바깥이 없고 가늘게는 그 안이 없다. 공 속에 무슨 공이 따로 있고 공 안에 또 공이 있냐. 공밖에 또 공이 있냐. 아니다. 오직 공일 뿐이다. 공일 따릅니다. 여차인율 이와 같은 이유로 차상설 사주지 의하면 이 네 가지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이야기하자면 말하자면 극히 지극히 텅 비었다는 것은 이 허 이성지 체온이요. 진리와 성품이 비었다. 저 이론상의 진리 자체도 비었고 내 성품 자체도 비었다. 그러니까 하지만 성의가 해공입니다. 성품과 결국은 진리가 함께 빈 거예요. 텅 빈 거예요. 텅 빈.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이 그때는 빈 것이다. 또 극무라는 건 뭐냐. 위무 천지지 현상. 하늘 땅 현상 있습니까? 넓은 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진압된 거예요. 진압. 티끌 하나가 합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태산이.

핵심이든 정심이든 간에 본래 자체가 없다. 생각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를 닦아야 한다. 본래를 없애야 한다. 없는데 어떻게 닦아요? 그래서 근원처에 마음을 두고 수행을 하면은 쉬워진다. 그 말, 다시 말해, 끝을 보고 공부를 하니까 어렵지. 근원처에 귀원, 근원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면 쉬워진다. 왜? 없기 때문에. 극멸하자는 이 생멸, 이멸 생사지 했다. 생사의 딸도 없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이제 그랬다고 그러죠. 한 스님이 이제 동자를 데리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그 제자들어 여기 앉아봐라. 그래서 앉으니까 혹시 사람이 죽을 때 반드시 누워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느냐? 아 있죠. 되게 이렇게 누워서 죽습니다. 그럼 엎어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아 혹시 엎어서 죽기도 하죠. 그러면 앉아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아 있죠. 앉아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예, 아, 서서 죽은 사람 있지요.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서서 죽은 사람이 있더냐? 그거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해야지요. 이제 거꾸로 서서 열발 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서서 죽는다고 해서 생사해탈을 완전히 잃었다고 할 수가 있느냐? 궁극에 가면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거꾸로 져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로 생사했다라는 것은 평범한 그대로 죽는 거예요. 아무런 이적도 나툼이 없이 그대로. 대종사님 열반하셨을 당시 그 사진을 보세요.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자비스럽고 얼마나 자연스럽고 아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대로 놓고 당신의 마음만 딱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또 이런 죽음이 진짜지 무슨 서서 죽고 누워서 죽고 앉아서 죽고 이것도 대단하죠. 대단하긴 하지만은 결코 이걸 생사해탈이라 이렇게 다시 말할 수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생멸, 생사, 해탈도 사실 그 자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합이 언제하면 그렇게 통합하여 말하자면 즉위 이론 법신물질, 이론 진리, 이론의 법신물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법신물이 죽었다 살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또 이론 진리가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 가고 오고 죽고 낫고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 자리 그대로. 부원 기리지 속성하면 내 불생불매지도와 인과보응지 이하라. 그 속성을 말하자면 그거예요. 불생불매지도와 인과보응지 이치가 그렇게 돼 있다. 상호 무비 태원지기하고 하나의 두렷한 기틀을 이루지 아니한 바고 두렷한 기틀. 영몸이 원만지요. 원만한 그 작용 이루지 아니한 바. 중용에 보면 이제 이 얘기가 있거든요. 제자를 배제하고 경자를 복지라. 심어져가지고 지가 살려고 해.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 이건 북돋아 준다. 북돋아 살려준단 말이야. 또 경자를 보면 지가 자기가 거꾸로져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네. 그럴 때는 복지라. 다 엎어버린다고 말이야. 덮어버려. 그러니까 작용과 기틀이 있어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면 살려주고 죽으려고 기울어지면 엎어버린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화타나 편작이나 이런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 그 약은 없는 거예요. 그게 혹시 머리가 아플 경우 약을 먹어서 나을 수도 있어요. 다리가 부을 경우 약을 먹으면 그 부기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연장하는 약은 절대로 없다. 다시 말하면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는 연장을

0: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이러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작용, 진리 작용이 있고 진리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제자 배지 경자 복지란 얘기가 맞게 된다고 말이죠. 재원 원만 구족하고 지옥 무사하지 위하라. 그래서 이 네 가지 허무 정멸의 자리는 원만 구족하고 지옥 무사한 자리일 뿐이다. 깨달으려고 하면 깨달아지는 것이고 알려고 하면 알아지는 것이다. 앉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고로 수도지 있는 돌을 닦는 사람은 필히 심각 득 독현지 원리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으로 독현 홀로 드러난 그 둥근 지치를 깨닫고. 그러니까 마음이 들여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지 마음 없이 깨달음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이 마음이 미혹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고. 이 마음은 좋아해요. 마음은 자격이고. 병이 심성기 자당지 부처하라. 그래서 자기 마음 꼰대에 있는 부처를 이렇게 세우자. 내 속에 있는 내 부처를 이렇게 세워서 부처 노릇 하도록 해야지 나무 부처 보고 좋아하고 뭐 몇 마디 듣고 싶어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부처를 이렇게 세우면 내 부처를 깨우면 나도 그런 얘기를 얼마나 할 수 있다. 84,000 무량 법문을 토해내고 또 유교 오고 시서나 도교 도장이나 이런 얘기를 얼마나 해낼 수가 있다 말이죠. 내 속에 있는 내 부처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중생이니 뭐니 미혹이니 이런 얘기를 듣지만 이 안에 내 것을 이렇게 세우면은 얼마든지 토해낼 수가 있다. 부설 부촉으로 말하자면 능합 우주 의식지 채성하고 우주 의식이다. 우주 의식. 우주 의식이 앞에라. 이거 대운사님께서 그러잖아요. 천재 식이 있다. 그게 우주 의식이거든. 분명히 식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면 나쁜 방향으로 가도록 역시 도와준다. 그래서 후천 개벽 이제 1924년 갑자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승사님께서는 후천 개벽이 된다 그러셨거든요. 후천 개벽이 되는 그 시점에 주세불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주 의식이, 사실은 천지 의식이, 우주 의식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주를 몰아가는데 그 역할을 결국은 대종사께서 하시도록 짐을 지워드릴 것이다. 그 전에 말씀드렸죠. 성인이 나기 전에는 진리가 우주에 있다가 성인이 나신 뒤에는 그 진리가 성인에 있고 성인이 가진 뒤에는 그 진리가 경계에 남는다. 지금 후천개벽이 되는 그 시점에 있는데 그 시점에서 우주 진리가 다시 우주 의식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열린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첫 문을 문열이를 결국은 우리 대중사님께서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문을 합력해서 더 활짝 여는 그러한 내면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외면적으로는 제도를 해서 낙원 세계를 건설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덕 이론 진광지. 그래서 이론은 진광의 유력을 얻자. 최상의 합이라고 유력을 얻어야 한다. 말씀이죠. 여차지 자장 무량지 해보하고 우비 무예지 영도하며. 그래 무량한 해복을 갖추고 무량한 신령스러운 도를 역시 알게 되며 우시 무진지 자근하고. 또한 무진한 자근 탐이 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들도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를 체득함에 따라서 자비가 나오고 자연적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사람이 억지로 흘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될 것 같아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억지로 합니까? 자연발로거든요. 자연발로. 그래서 자연적인 도가 자비와 은혜가 그렇게 베풀어지고 나타나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죠. 호생이라겠죠. 진리는 호생해요. 덕은 호생해요. 은혜는 호생해요. 그것을 억지로 호생을 하겠습니까? 아니다. 자연으로. 이로운 사심 없이 그대로 앞뒤를 헤아릴 것도 없이 그대로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진다. 우분무궁지 인해하고 이래하야 또 하려면 인과 은혜를 인과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 그대로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연이라면 그 얘기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우주 진리 이런 진리가 그대로 저절로 그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필도 고해 유량지 중하고 그래서 고해에서 헤매는 모든 생명들을 다 제도하고 수건 상낙 화원지 하려라. 그래서 낙원 세계를 건설을 하자. 그러니까 낙원 세계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를 고치고 뭐를 짓고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진리 그 세계, 다시 말하면 교리도의 세계가 그대로 펼쳐진 세상이 나온 세계다. 아무리 무릉도원이니 뭐니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만 교리도의 세계, 그 세계가 펼쳐진 세상이 아니면 그건 무릉도원이 될 수도 없고 낙원 세계가 될 수도 없다. 교리도판이 그대로 실현되는 세계, 이런 진리가 그대로 펼쳐진 그 세계가 낙원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선 일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이뤄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오직 울타리가 될 뿐이요. 서로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그가 참으로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성을 권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2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

주어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진

0: 원은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업기관이 여러 가지로 벌여 있으나 전체가 다 우리 사업이니 항상 자기 맡은 사업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사업을 두루 생각하라. 맡은 일에 구분이 있고 선후 대소는 있을지라도 다른 사업을 무시하면 원만히 우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나니 맡은 임무에 충실하면서 전체 사업을 내 일같이 살펴야 참으로 큰 사업의 주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계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교모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4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비보호좌회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비보호좌회전은 녹색 등화의 반대편 교통에 주의하며 좌회전을 할 수 있고 보조 표지판이 있다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량이 안전운전 불이행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다만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마주오는 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위반 항목인 신호위반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잘 활용하면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진 차에게 측면을 충격당하게 되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호의 뜻을 정확히 알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금강경 가운데 사상의 뜻을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상이라 함은 모든 것을 자기 본위로만 생각하여 자기와 자기의 것만 좋다 하는 자존심을 이름이요. 인상이라 함은 만물 가운데 사람은 최령하니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라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인간 본위에 국한됨을 이름이요. 중생상이라 함은 중생과 부처를 따로 구별하여 나 같은 중생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스스로 타락하여 향상이 없음을 이름이요. 수자상이라 함은 연령이나 연조나 지위가 높다는 유세로 시비는 가리지 않고 그것만 앞세우는 장로의 상을 이름이니 이 사상을 가지고는 불지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니품 1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우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서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0: WBS FM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그 영식이 높이 솟지 못하고 악도에 떨어지게 되나니, 마치 탁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고, 욕심과 착심이 없을수록 그 정신이 높이 솟아서 선도에 수생하게 되나니, 마치 맑고 가벼운 것이 높이 오르는 것 같나.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유훈품 3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바깥지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내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경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옛말에 신원 서판이라 해서 풍채와 언변과 문장과 판단으로 사람의 인격을 논한다 했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이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1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그대들에게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기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는 경지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이 극히 부드러운 것이지만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큰 바다와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마음이 극히 미미한 것이지만 뭉치고 또 뭉치면 큰 위력을 얻게 되며 뭉쳐서 키운 마음이라야 지혜의 광명도 크게 솟아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3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육신 생활상 직업 강령으로 사농 공상이 있거니와 정신 생활에 있어서도 사농 공상이 있나니 선비로는 도덕을 배우고 가르치는 도학의 선비가 제일 가는 선비가 되고 농사로는 인재를 기르는 사람 농사가 제일 가는 농사가 되며 공장으로는 마음을 개조시키는 마음 공장이 제일 가는 공장이 되고 장사로는 정법을 만들어 세상에 전파하는 법의 장사가 제일 가는 장사가 되나니.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으시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애에 착심이 없으시나 범부는 좋고 낮은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트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근실편 12장 법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금은 보배를 가장 귀한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 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사무실에 빈자리가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합니다. 휴가와 여행의 계절이에요. 힘든 날씨에 오히려 여행이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잠시 일상을 떠나 새로운 기분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지요. 꼭 멀리 떠나지 않아도 일상에서 살짝 발을 뺀 채 좋아하는 것들을 해보는 시간도 여행 못지않은 귀한 여유를 줄 겁니다. 마음 여행도 좋고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다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자비행 5절입니다. 영산에 계실 때 비천한 사람이 하루를 유숙하고 가는데 노자를 챙겨주시고 언답까지 정중히 전송하심으로 한 제자 말씀드렸다. 너무 과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종교인의 길이고 3세에 선열을 맺는 법이며 장차 우리 회상의 나팔이다.

이것이 종교인의 길이고 3세의 선연을 맺는 법이며 장차 우리 회상의 나팔이다. 멀리 보시고 깊게 움직이시는 스승님, 그 뜻을 마음에 새깁니다. 반겔리스의 Ask the Mountains, 스티나 노덴스타운 피처링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조각종이 한 장과 도막연필 하나며 소소한 노끈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껴 쓰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흔한 것이라도 아껴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한 곳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나니 물이 세상에 흔한 것이나 까닭 없이 함부로 쓰는 사람은 후생에 물 귀한 곳에 몸을 받아 물 곤란을 보게 되는 과보가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실시품 1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히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핍니다. 그런 사람은 남의 허물을 거울 삼아 반성도 하면서 자기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항상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피기에 힘쓰면서 더욱 발전하고 진급하는 우리 원흥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1절 정기훈련법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정기훈련 감옥으로 염불, 좌선, 경전, 강연, 해와 의두, 성리, 정기일기, 상시일기, 주의조행 등의 과목을 정하였나니 염불, 좌선은 정신수양 훈련 과목이요 경전, 강연, 회하, 의두, 성리, 정기일기는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요 상시일기, 주의조행은 작업취사 훈련 과목이니라 염불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한 귀를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이는 천지 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을 주문한 귀에 집주하되 천념, 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이요 좌선은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하여 오직 원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 있도록 함이니 이는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방법이요. 경전은 우리의 지정 교서와 참고 경전 등을 이름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요. 강연은 사리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 앞에서 격을 갖추어 그 직연을 교환하며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요. 회하는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로이 말하게 함이니 이는 공부인에게 구속 없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요. 의두는 대소 유무의 이치와 시비 이해의 일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며 성리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하며 정기일기는 당일의 작업시간 수와 수입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며 상실기는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기재시키며 주인은 사람의 육근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이름이요. 조행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가짐을 이름이니 이는 다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공부의 실효과를 얻기 하기 위함이니라. 제2절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 응용 주의 사항 6조와 교당 내왕 시 주의 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상시 응용 주의 사항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의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상시 응용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매년 성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매 예외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교당에 다녀갈 때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제3절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를 말하자면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로서 수양연구를 주체삼아 상시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며 상시훈련법은 동할 때 공부로서 작업 취사를 주체삼아 정기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나니 이 두 훈련법은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제세 출세의 공부인에게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95장 염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 대종사 봉내 정사에 계실 때 하루는 어떤 노인 부부가 지나가다 말하기를 자기들의 자부가 성질이 불순하여 불효가 막심하므로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등상불에게는 불공할 줄 알면서 산 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 그 부부 여쭙기를 산 부처가 어디 계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산 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연고라.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보미 어떠하겠는가. 그들이 다시 여쭙기를 어떻게 공을 들이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자부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며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 주어보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정성을 따라 불공한 효과가 나타나리라. 그들이 집에 돌아가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몇 달 안에 효부가 되는지라. 그들이 다시 와서 무수히 감사를 올리거늘 대종사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죄복을 직접 당처에 비는 실지불공이니라. 16. 김영신이 여쭙기를 사은 당처에 실지불공하는 외에 다른 불공법은 없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 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불공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또 여쭙기를 진리불공은 어떻게 올리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부를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일체 산염을 제거하고 선정에 들든지 또는 염불과 송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외워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100골짜리 다 힘이 쓰이고 일천 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 17. 한 제자 심고에 감흥되는 이치를 여쭙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심고의 감흥은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 말로써 이를 다 증거하기가 어려우나 가령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없애기가 힘이 드는 때 정성스럽게 심고를 올리면 자연 중 그 마음이 나지 않고 선심으로 돌아가게 되며 악을 범하지 아니하려 하나 전일의 습관으로 그 악이 자주 범하여지는 경우에 그 제과를 실심으로 고백하고 후일의 선행을 지성으로 발언하면
자연이 개과천선의 힘이 생기기도 하나니 이것이 곧 감흥을 받는 가까운 증거의 하나이며 과거 전설의 효자의 죽순이나 충신의 혈죽이나 우리 구인의 혈인이 다 이 감흥의 실적으로 나타난 바이니라. 그러나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 서원을 계속하며 한 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어야만 결국 큰 감흥과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점에 특히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이 하여 확고한 심력을 얻으면 무궁한 천권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오늘 대성경 본문은 교회품 15장에서 17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일심으로 기도 올린 원불교 성가 193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처세할 때에 세 가지 도가 있으니 하나는 승상의 도요 둘은 접하의 도요 셋은 교제의 도니라. 20 학인이 묻기를 단독 제사와 공동 제사의 공덕의 차이가 있사오리까? 답하시기를 공덕의 차이는 제주의 정성과 법사의 법력 여하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요 단독이나 합동으로 차가 있는 것은 아니나 교단적으로 합동 행사를 하면 많은 대중의 공동 추모와 많은 선지식의 합동 축원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공덕이 크게 되나니라. 또 묻기를 큰 도력을 갖추지 못한 교역자가 죄를 모시어도 천도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큰 도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예전에 정한대로 사심없이 정성을 다하면 천도를 받게 되나니라. 21. 예전을 편찬하시며 영주를 내리시니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천지 동심정이요 그 후 다시 청정주를 내리시니 법신청정 본무에 아득회강 역부여 태화원기 성일단 사막취 자수멸 이러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예도편 19장에서 21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독경 중에 원불교 주문 청정주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1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을 하면 모두가 다 부처로 보이므로 변함없는 불공심이 나오지만 견성에 토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부처로 보이지 않으므로 불공할 마음이 나지 않나니 그러므로 반드시 견성을 해야 하고 견성 후에는 반드시 보림을 통해 내 마음을 빈틈없이 살펴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력이 쌓이고 쌓여서 나오는 것이므로 시방이 한 집이요 사생이 한 몸이라는 신념으로 일마다 불공으로 일관하여 모든 일에 대자대비가 나오도록 해야 비로소 사은과 하나가 될 수 있느니라. 1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집집마다 산부처가 계시니 바로 엄부와 자모요. 온 세상에 산부처가 계시니 바로 모든 부처와 성현들이니라. 1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시선 부처선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동정간 정신이 성성적적 적적성성하여 여의 자제하게 하는 살아있는 선법이니 정력을 얻을 때까지 마음을 멈추고 해력을 얻을 때까지 생각을 궁글리고 계력을 얻을 때까지 취사를 하는 공부를 1분 1각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바르고 빠른 공부길이니라. 18. 대산종사 동정이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정할 때는 수양을 주체삼아 정신을 살찌우고 동할 때는 활동을 주체삼아 육신을 건강하게 해야 하나니 그러기로 하면 항상 자성을 적적성성하고 성성적적하게 하여 동할 때나 정할 때나 항상 선이 되도록 하며 덕을 넓히고 또 넓혀서 광대무량한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하느니라. 1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대자대비가 교리와 제도에 두루 잘 나타나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육상전법을 잘 받들어야 하나니 이 법을 잘 받들면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신 자비를 알게 될 것이요. 수도와 생활이 둘 아닌 공부로 재불재성의 본의를 제대로 알게 해주신 자비를 알게 될 것이요. 재불재성의 정전시민을 정통법맥으로 있게 하신 자비를 알게 될 것이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론상 진리를 신앙 수행하고 영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잘 보호하고 쓰게 하여 온 세상에 오직 은혜만 있게 하신 자비를 알게 될 것이니라. 2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밝히신 법은 불법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하여 부처님 은혜 속에서 영생을 잘 살도록 하는 법이라. 불법 시 생활은 불법으로 생활을 빛내는 일심보훈하자는 것이요. 생활 시 불법은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는 보훈 일심을 하자는 것이니라. 2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은 세 가지 힘을 얻어야 하나니 하나는 삼학공부로 대중화력을 얻는 것이요 둘은 사은보훈으로 대감화력을 얻는 것이요 셋은 사요실천으로 대평등력을 얻는 것이니라. 22. 대산종사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공부할 때 이렇게 표준을 잡고 살아보라. 첫째는 항상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고 살되 법신불 일원상을 모실 때마다 진리가 하나임을 깨달아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고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을 표준 잡을 것이요. 둘째는 마음을 잘 쓰고 못 쓰는 데 따라 죄와 복이 좌우되는 것을 알아서 삼학공부로 내 마음을 잘 쓰고 다른 사람 마음도 잘 쓰게 하는 것을 표준 잡을 것이요. 셋째는 사은의 크신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 항상 보은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표준 잡을 것이요. 넷째는 모든 생명이 나의 동포임을 알아 사요 실천으로 세상을 고르는 것을 표준 잡을 것이니라. 23. 대산종사 원기 67년 교법의 선언을 발표하시니 이론의 원만한 진리는 천하의 대도요 만고의 대법으로 삼학팔조의 원만한 수행은 만생령 부활의 원리요 대도며 사은의 원만한 신앙과 봉공은 세계 평화의 원리요 대도며 사요 실천의 원만한 지국과 지세는 세계 평등의 원리요 대도니라. 2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본인 법신불 일원상은 각 종교의 진리를 통섭한 것이라 이 자리는 진여요 무국이요 신불이요 만물의 고향으로 그 안에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가득 갈마 있어 삼라만상을 드러냈다 감추었다 하느니라. 하지만 이는 깨친 사람의 보물이요 지키고 잘 쓰는 사람의 물건이라. 끝까지 구하면 얻어지고 진심으로 원하면 이루어지고 정성껏 노력하면 반드시 되어지나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도 양보하고 맡기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그다음에 그 교인품 18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18장. 자, 이제 지금까지 교인품에서 쭉 말씀하신 것은 이제 신학문 교리를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신학문 교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지금까지요. 신학문 교리를요. 근데 이제 교인품 18장부터는 이제 신학문 교리가 아니죠? 이게 뭡니까? 수행문 교리죠? 이제 수행문 교리죠. 이제 수행문 교리에서. 그래서 공부여도 사막에 대한 말씀하세요.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요, 이제 공부여도 이제 사막으로 이제 우리가 신학문 교리를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부여도 사막은 이제 그 지금 교육품 지금 이제 18장에서 딱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요.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법이다. 이제 그래서 이 잠깐이라도 떠날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사막의 어떤 그 중요성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18장에서 지금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해 그거 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한시도 떠날 수 없는 그런 법이 이제 이 사막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지금 대의를 이제 사막의 대의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장 필요한 법으로 잠깐이라도 떠날 수 없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사막을 이제 규정을 그해 주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막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를 들으십니다. 예를 들으시는데요. 이제 사막 공부는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뭘 이제 예를 들으시면서 육신의 삼각력을 들으시는 거예요. 육신 생활에 필요한 삼각력. 그게 뭡니까? 육신 생활은 뭐가 필요합니까? 삼각력에. 예. 자, 의, 식, 주. 이게 삼각형이에요. 이게 이제 육신이 삼각형이 의식주. 이게 이제 육신이 이제 삼각형이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의 아닙니까? 먼저 옷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식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한 끼, 몇 끼니 먹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이 주, 이렇게 이제. 주는 뭡니까? 집이죠? 잠자는 집입니까? 사는 집이죠, 예. 지금 다, 주다 지금 좋네요. 남자 선생님도 어디, 아파트 사십니까?
1: 예.
0: 아파트, 예. 아이고, 편리하게 사시네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생일 파티까지 해주는 그런데 지금 사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식주인데 이거를 이제 의식주는요 육신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인데요. 이세 가지는요 사실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의식주는 말이죠 문화로 성격돼요. 문화로 성격돼. 자, 의 문화는 뭡니까? 옷 문화죠? 옷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옷도 말이죠. 하나의 문화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우리 지금 외국에서 한국 관광 오죠? 관광 오면은 경복궁 같은 데안 갑니까? 그러면 경복궁 가는 사람들께 뭔옷 입힙니까? 아이고, 금방 아르시네. 한복 다 입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화를 체험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은요, 경복궁의 역할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도 하나의 문화다, 이 말이죠. 이게 문화로 되는 거. 그래서 지금도 한복이지만도 예전의 한복은 따로 있고 지금 또뭔 한복이 나옵니까? 아, 계량 한복도 나오는구만요. 계량 한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게 한복도 계량돼 나가는 거예요. 이 문화적으로 자꾸 이것이 바뀌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 문화예요. 의 문화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도요, 미국 처음 갔을 때 제가 말이죠, 두루막, 한복에 두루막 딱 걸치고 LA 공항에 제가 내렸다니까요. 저 괜찮은 사람이죠? LA 공항에 딱 내리니까는 교구장님이 오셔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젊은 사람이 미국 오는데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입고 왔다고. 아이고, 제가 혼을 나고요. 아, 그러고는 제가 LA 공항 그 양반 밑에 있을 때는 한복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서부를 싹 다 돌았고요. 그러고는 이제 시카고 공항 딱 이제 비행기를 타고 또 LA에서 이제 시카고로 갔다. 동부로 갔지 않습니까? 그 동부 땅. 그때 또 내가 한복 딱 갈아입었어요. 하, 딱 갈아입고 LA 공항에, 이제 시카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 탔어요. 근데 백인 여자하고 나하고 둘이 탔어. 그게 좀 어색할 거 아닙니까? 저하고 같이 타가지고는요.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막 대답해서, 허, 원더풀, 뷰티풀. 막 연발해요. 제가 말이죠, 이거 한국 전통 옷이라고. 오! 제가 한복 입었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지금 주목을 받지. 양복 입고 갔으면은 그 사람이 나보고 뷰티풀 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의 문화입니다. 의 문화로 성격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인간 생활은요, 참 이게 문화화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의 문화, 이제 이것만 얘기해. 식문화도 대단하죠? 식문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전에 얘기했을 겁니다. 엘빈 토플러가, 자, 맛에는 맛, 음식은 맛 아닙니까? 그 맛에는 세 가지 구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토플러가 한 말입니다. 첫째는 소금의 맛. 소금 맛이 좋아야지 음식 맛이 좋은 거요. 두 번째, 자, 한국은 어떤 소금입니까, 전부? 천일염. 진짜 좋은 소금이에요. 자, 이것도 할 말 많은데요. 제가 넘어갑니다. 자, 소금의 맛. 두 번째 맛의 시대, 소스의 맛의 시대. 소스 맛이 좋아야지 음식 맛이 좋다. 이게 제2의 맛의 시대예요. 그 다음에 토플러가 마지막 맛의 시대가 온다. 우리 인류에게. 그 맛이 뭔 맛이냐? 뭔 맛이라고 했습니까, 권사님? 손맛. 예? 손맛. 아이고, 참말로. 내가 암만 얘기해도요, 또 잊어버리세요. 그렇죠. 발효 입맛이래. 발효 입맛이래. 발효 입맛이 인류의 맛이 된다. 한국의 모든 음식은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요, 발효 음식 아닙니까? 그렇죠. 발효 음식. 이 발효의 맛이 말입니다. 세계의 맛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요. 자, 기대하시라. 우리 지금 발효. 내가 고스라가 가가지고요, 그 그 항아리 독 봤다 그랬죠? 그 항아리 독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장을 담그면은 바깥에가 소통을 해갖고 발효가 잘 돼요. 그래서 발효 음식의 시작은 뭔가 하면요, 간장, 된장이에요. 맞죠? 네. 간장, 된장. 이 맛이 좋아야지만 이 말이죠. 이게 세계의 맛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요. 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요. 발효의 맛이 내가 앞으로 올 것이다. 이건 내가 한 말 아니에요. 토플러가 한 말이에요. 자, 이 발효의 맛.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음식 중에 간장, 된장이 지금 이제 발효 음식의 첫째인데 가장 기본 바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효 음식은 뭔가 하면 김치예요. 김치. 자, 김치. 이 김치가 말입니다요.

이제 이제 엉뚱한 데로 갔는데. 자, 김치. 자, 김치. 아니 이제 이제 김치가요. 이제 이게 음식이요. 김치가 이제 우리가 발효 음식이죠. 발효 음식인데 이 국 끓이는데 김치가 쏟아 들어갑니다. 그러죠? 볶음. 볶는 데도 들어가요. 그러죠? 이제 볶음. 이것도 이제 지금 이제 김치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 전 부치죠? 김치전. 아, 자, 이거 보세요. 그게 다 이것이 김치가 소재가 돼가지고 지금 변화되는 음식 문화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음식이 지금 이제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저, 그래서 이런 그 국수. 국수.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요. 김치가 소재가 돼갖고 맛을 낸다, 이 말이죠. 이렇게 김치라고 하는 그 지금 음식이 말이죠. 변화되는, 나타나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우리의 식생활에 지금 도움 주고 있고,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만 이제 되는가 하면은요, 또 영양의 요소도요, 영양분의 그 요소도요,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 김치도,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C, 또 비타민 K, 또 그러면 우리 위와 내장에 좋아하는 균, 유산균, 이것이요,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이 김치가요. 자, 이거 영양적으로도 말이죠. 이렇게 지금 소중한 김치다, 이 말이죠. 이것이요, 식문화, 우리 한국의 식문화를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이제 식문화를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가 이제 그 가져야 그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김치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 김치의 종류를 이제 제가 이제 이 무김치. 무로 담은 김치. 무김치. 이거는 뭔 김치라 그런가 하면요. 아빠 김치. 아버지 김치예요. 무김치. 아버지 김치예요. 왜 아버지 김치입니까? 예, 양이에요. 음양으로 볼 때는 무는 양이에요. 음양으로 볼 때는 또 생김새도 양이에요. 생김새도. 그런 게 이제 무김치. 그 다음에 배추김치. 이게 뭔 김치입니까? 엄마 김치. 엄마 김치. 자, 이게 이제 엄마 김치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김치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것만 있는 거 하면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총각 김치. 총각 김치. 이거 뭔가 하면 아들 김치예요. 총각 김치, 아들 김치예요. 아들 김치.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는가? 열무김치. 열무김치 있죠? 이거 뭔가 하면 딸김치. 딸김치. 이게 가족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김치 하나에도 말입니다요. 그게 우리 가족 문화의 어떤 그 이름이 이런 데서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나간 것이요. 이게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 담그는 사람들의 가정의 솜씨 따라서 맛이 또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갓 담은 김치는 아삭아삭하는 김치죠. 그다음에 그들이 숙성되죠. 숙성되면 저 지금 저 그 물김치 담아다 주는 분이 있거든요. 물김치 담으면 이거 지금 숙성을 안 시켰으니까 마루에다가 한 한나절 정도 놔놨다가 그게 냉장고 넣으라고 그렇게 또 시키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요. 저 행복한 사람입니다. 혼자 살아도요. 아, 이렇게 지금 다 코치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렇게 숙성된 김치는 또 그 맛이 또 다르잖아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움에 세 가지가 있나니 알지 못하되 묻기를 부끄러워함은 우치요 나타난 부족과 나타난 과오만을 부끄러워함은 외치요 양심의 대조에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의로운 마음을 길이 챙김은 내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더 건강해지기 위해 오늘이라도 당장 실천해야 하는 것들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하루에 1.5리터 이상 물 마시기, 그리고 6시간 이상 수면 취하기, 밥 먹고 최소 20분간 움직이기,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하기, 허리는 곧게 펴고 다니기. 어떠세요?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충분히 따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한 요즘, 오늘부터 나를 위해 조금만 더 신경 써보는 건 어떨까요? 7월 16일 목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리센느 프리티걸 전해드렸어요. 오늘 전해드렸던, 알려드렸던 건강해지기 위한 실천 방법들 잘 들어보셨나요? 하루에 1.5리터 이상 물 마시기, 6시간 이상 수면 취하기, 밥 먹고 최소 20분간 움직이기,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하기, 허리 곧게 펴고 다니기. 사실 어렵지는 않죠. 언제든지 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또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건강에 관한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이마저도 못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꼭 좀 챙겨보시면 하루하루 더 특별한 아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0846님이 40대가 되면 건강 얘기밖에 안 한다더니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다들 건강하게 활기차게 삽시다 하셨는데, 저 들으라고 하실 말씀이세요? 0846님? 아 근데 진짜로 요새는 건강에 관심이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이게 비슷한 또래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건강에 사람들이 진짜 포커싱이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만나도 너는 무슨 영양제 먹니? 이런 얘기 뭐 제일 많이 하잖아요. 무법중년님, 초복인 어제 보양식 드시고 복다리만 하셨는지요? 매미가 우렁차게 울기 시작하는 더운 여름, 특가전 가족 모두 건강관리 잘하세요. 윤종신의 그늘 신청합니다. 저는 물 마시기 말고는 하는 게 없네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부터 한번 하면서 출발해볼까요, 무법중년님? 아 그래요. 저는 어제 맛있는 거 잘 먹고 복다림 잘했는데 무법중년님도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이사이로님, 하하하, 제가 평소에도 물을 많이 마시는데 여름엔 특히 더 자주 마시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안 마시는 것보단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다이어트를 할 때도 물을 많이 마셔라, 뭐 운동할 때도 물을 많이 마셔라, 뭐 지금 건강을 위해서도 물을 많이 마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한 번에 1.5리터를 다 마시는 그런 건 또 안 좋대요. 그러니까 뭐 한 컵씩 나눠서 뭐 하루에 8번, 9번 이렇게 나눠서 골고루 물도 마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왔자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저희에게 7시 30분 전까지 보내주세요. 2부의 쌩안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싹쓰리, 다시 여기 바닷가, 제스비, 너와의 모든 지금. Yeah.
2: Yeah, yeah, yeah. 싹쓰리 in the house.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싹쓰리, 다시 여기 바닷가, 제스비, 너와의 모든 지금 전해드렸고요. 7시 17분을 막 지났습니다. 제가 신청곡 왔죠?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만 드리고 어떻게 보내는지는 설명을 또 안 해드렸더라고요. 정신을 똑띠 차리고 다녀야 되는데. 자, 문자 보내실 때는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사연 신청곡들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원음 방송 라디오 한글로 7글자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저희 랑 친구 맺으실 수 있습니다. 친구 추가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세요. 123 아빠님이 연아님 40대예요. 나는 여태 20대인 줄 알았는데 20대예요. 라고 20대죠. 저는 20대죠. 123 아빠님. 제대로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죠.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비욘드 헤이퍼의 노래 듣고 옵니다. 솔로데이.

비욘에이프의 솔로데이, 걸스데이의 달링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신용재, 벤, 서로의 서로 전해드리고 2부로 돌아옵니다.

0: WBS FM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인연을 잘 두어야 큰 일을 하기가 수월하나니라. 가까운 인연을 잘못 두면 평생에 어려움이 만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쪽편 22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조정석 아로하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은아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2부에는 잠시 후 신청곡 왔자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3부에는 밥 퀴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어떤 재료로 맛깔난 음식을 만나볼지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곳곳에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전해주시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노래 바로 배송해 드릴게요. 청아, love you.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빛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코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자요.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3560 고객님께서 연아님 벌써 이번 한 주가 다 지나갔네요. 내일은 쉬는 날. 그래서 오늘 출근하는 발걸음이 좀 가볍게 느껴져요. 하하하하. 모두모두 가뿐하고 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신청해봅니다. 라며 보내주신 Boy Next Door, 오늘만 I Love You, 예나의 캐치 캐치, 코르티스의 Red Red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3560 고객님, 신청곡 외짜용!

솔직히 말해 엄마 같은 건 가능성밖에 나한테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0: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0: 대종사 언제나 의식과 거처에 분수밖에 사치를 경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분수밖에 의식주를 취하다가 스스로 폐가 망신을 하는 수도 있으며 설사 재산이 넉넉하더라도 사치를 일삼으면 결국은 삿된 마음이 치성하여 수도하는 정신을 방해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들은 의식, 거처 등에 항상 욕심 없고 간소함을 위주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2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8: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9: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9: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02-2677-2677 IS 동서.
1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2: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샤이니, 에이요, 3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16일 목요일 3부가 시작됐습니다. 목요일, 오늘은 요리의 재료를 맞춰보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하는 날이에요. 잠시 후 요리하는 방송 쿡방을 들려드릴 건데요. 어떤 재료가 등장했는지, 오늘의 주재료는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은 아, 나는 이 재료 재료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여기다 이거 넣으면 진짜 훨씬 더 맛깔난다는 여러분의 레시피나 꿀팁들도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4부에는 오늘 아침 내가 찾은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 마음껏 자랑해 보는 시간, 오늘도 아주 나이스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느낀 여러분의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도 저희와 공유해주세요. 프로미스나인의 펀 전해드리고 오늘의 밥 퀴즈 시작해볼게요.

쩝쩝 박사를 위한 나라는 있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재료를 마치는 자에게 선물이 있나니 도전하시겠습니까? 밥 퀴즈. 오늘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땡으로 매콤하면서도 칼칼한 땡 볶음탕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파와 청양고추, 당근과 감자, 양파를 먹기 좋게 썰어놓고요. 양념장은 고추장과 설탕 2큰술, 고춧가루 7큰술, 여기에 국간장 5큰술과 마늘 1큰술을 넣고 물도 2-3큰술 넣어서 섞어주세요. 자, 이제 끓는 물에 땡을 넣고 5분 정도 데친 다음 불순물을 씻어주고요. 깊은 팬으로 옮겨서 소주 한 컵으로 잡내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엔 당근과 감자, 양념장을 먼저 넣고 물도 자작하게 부어서 강불에서 팔팔 끓이다가 국물이 반으로 졸아들면 감자와 땡이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찔러서 확인을 해주세요. 마무리로 대파와 고추, 양파까지 넣고 딱 2분만 더 끓이면 완성! 어때요? 쉽죠? 맛깔나는 땡볶음탕의 매운맛으로 이열치열 올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듣기만 해도 군침이 싹 도는 땡볶음탕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름 보양식으로도 빼놓을 수 없는 오늘의 땡은 무엇일까요? 1번 소, 2번 닭, 3번 말, 4번 양. 1번 소, 2번 닭, 3번 말, 4번 양.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신기념 쿡방 수수께끼밥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밥 퀴즈에서는 생각만 해서도 맛있는 재료 땡으로 매콤 칼칼한 땡 볶음탕을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뭐 힌트곡으로 나간 노래에서도 나왔지만 여기 튀겨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볶아 먹어도 맛있고 정말 온갖 요리에 정말 잘 어울리는 오늘의 재료죠. 듣기만 해도 꿈친도는 오늘은 땡볶음탕으로 만들어봤는데 여름 보양식으로 빼놓을 수 없는 오늘의 땡 무엇일까요? 1번 소, 2번 닭, 3번 말, 4번 양.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오늘의 정답이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요와 무가 둘 아닌 이치를 알지 못함으로 고를 당함에 거기에 구애되고 낙을 당함에 거기에 집착하여 길이 고를 벗어나지 못하며 빈천을 당함에 거기에 구애되고 부귀를 당함에 거기에 집착하여 길이 빈천을 초래하나니 유에 처하여 무의 심경을 놓지 아니하고 무에 처하여 유의 심경을 놓지 아니하여야 능히 유무를 초월하여 고락과 화복을 임의로 수용하는 큰 도인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5장 법문입니다.

0: 상동역 아입니다.
1: 예.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4: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spicy for you.
1: 에스파의 스파이시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16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개념 국방 수수께끼 밥 퀴즈. 오늘은 땡볶음탕을 아주 맛깔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애프터 쉐이빙의 연계백숙, 리미아 감자의 치킨, 장미야관 마성의 치킨, 여행스케치 치키치키 러브송까지 듣고 왔는데요. 오늘의 정답은 바로 2번 닭 이었어요. 굽든 튀기든 삶든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는 이 닭고기.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한 맛 덕분에 한국인에게 특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닭고기의 단백질은 두뇌 성장과 세포 조직의 생성을 돕고요. 콜라겐은 피부를 구성하는 주 영양소로서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또 닭고기는 소화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이가 좋지 않은 노인이나 어린이 그리고 회복기의 환자와 임산부에게 더없이 좋은 식품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닭고기에는 피로회복물질인 이미다졸 디펩티드라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 지치기 쉬운 여름 맛있는 닭요리로 활력까지 충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하나오호님 2번 닭이요. 3796님 안녕하세요. 정답은 닭입니다. 9105님 2번 닭 꼭 끼요. 아침을 알리는 닭소리 즐겁고 활기찬 여름 보내세요. 3450 뒷번호 쓰시는 분 하하 오늘의 땡은 달깁니다. 저는 닭볶음탕 자신 있어요. 우리 가족들 너무 맛있게 잘 먹어줘요. 이종행님 정답 2번 닭. 어제 초복이어서 백숙 먹었는데 여름엔 닭볶음탕도 최고죠. 1132님 정답 닭. 찌는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여름 보양식입니다. 고구마를 넣어도 별미예요. 맞아요. 약간 고구마 넣으면 왜 닭갈비에 들어있는 고구마처럼 달달하니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6441님 정답 2번 닭. 닭만큼 인류에게 고마운 가축은 없을 것 같아요. 계란부터 몸까지 내어주다니 고맙다 세상의 모든 닭들아. 123 아빠님 닭이죠. 볶음탕은 꼭 토종닭으로 쫄깃 쫀득 대포 닭다리는 잘 발라서 애들 밥숟가락에 얹어줘야죠. 아빠는 다리 안 먹어? 아빠는 다리 싫어해 유유. 아빠도 좋아한단다. 그래도 너희들이 우선이지. 라고 보내주셨어요. 눈물 나는 이야기네요. 일정 아빠님. 아빠도 챙겨드세요. 아빠가 챙겨주시고 건강하셔야 오래도록 또 맛있게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9016님. 정답은 2번 닭입니다. 닭볶음탕 너무 맛있어요. 저희 딸은 감자만 쏙 빼먹지만요. 닭살을 발라서 닭육개장도 해서 먹는데 칼칼하니 맛있답니다. 닭육개장. 닭게장도 진짜 맛있죠. 3868님. 2번 닭. 어제 찜닭 먹었어요. 날씨가 무척 더우니 건강하세요. 3792님 2번 닭이죠. 닭볶음탕엔 감자도 맛있지만 물을 넣어도 시원한 맛의 감칠맛이 있죠. 닭볶음탕에 무! 오! 닭볶음탕에 무 넣어도 맛있긴 하겠네요. 6705님 연아님 토종닭 드셨나요? 토종닭 먹고 이열치열 무더운 여름을 이겨요! 라고 하시면서 어제 해드셨나봐요. 세상에 진짜 토종닭이에요. 그 백숙 만들 때 이렇게 넓은 접시에 정말 약간 까무잡잡한 닭이 인삼과 함께 착 얹어져 있는데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 잘 드셨습니까? 요거 챙겨 드셨으면 올여름 건강하게 나시겠는데요, 6705님. 558님, 2번 닭 러브해요. 9603님, 정답 3번 닭 하셨는데 아차차 3번 말이었습니다. 9603님, 땡! 어젠 복날이라서 친구랑 수원에서 통닭 먹었어요. 수원에 통닭 유명한 거 아시죠? 알죠. 9603님 정답 2번 닭인 거 아시죠? 오하다원이 2번 닭 81년 닭띠 화이팅입니다. 보내주셨어요.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규환님 정답 2번 닭. 전 어제 닭 한 마리를 만들었어요. 양념장에 부추가 킥이에요. 닭은 무슨 요리를 해도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세경님 정답 2번 닭. 저희 부부가 치킨 닭을 너무 좋아해서 오늘은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내일은 닭볶음탕, 모레는 백숙, 글피는 깐풍기, 크크크. 닭 요리가 엄청 많네요. 행복해라. 어제 매운 치킨 먹었는데 오늘은 프라이드! 라고 하시며 보내주셨어요. 다 너무 맛있겠는데요, 진짜? 규환님, 세경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김건모의 노래입니다. 시장 풍경.

0: 좋아.
1: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5412 쓰시는 분, 어젯밤에 먹을까 말까 100번은 고민하다가 결국은 안 먹고 남겨놓은 소보로빵으로 오늘 아침 달달하게 시작합니다. 간식의 유혹을 참은 저에게 까봉 날려주고 싶네요. 뒷번호 1362 쓰시는 분,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특가정이 키운 아들 럭키가 1학년 2학기 부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연하님 목소리로 태교하고 특가정으로 조기 교육시킨 결과인가요? 크크크크크. 특가정이여 영원하라. 뒷번호 3408 쓰시는 분, 아기랑 같이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쭉쭉이 체조하고 밥 먹자. 오늘도 아주 나이스한 하루 보내세요. 그나저나 초음파 사진 속 우리 럭키가 부회장이 되었다고요? 어머, 회장까지 고고 고고!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여름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수단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별에 고마워할게요 전해드리고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0: 대종사 하루는 한 제자를 크게 꾸짖으시더니 조금 후에 그 제자가 다시 오자 바로 자비하신 성 안으로 대하시는지라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그 연유를 여쭈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그가 갖고 있던 삿된 마음을 부수기 위하여 그러하였고 이제는 그가 돌이킨 바른 마음을 북돋기 위하여 이러하노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2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시원한 바다 사진만 보고 있어도 알록달록 하와이안 셔츠만 입어도 혹시 바캉스 분위기 충분히 느끼십니까? 제가 약간 이런 편이에요. 물놀이 직접 안 해도 그런 사진만으로도 여름날의 즐거움이 충전되는 기분이 들어요. 다들 뭐 이런 거 하나씩 있을 겁니다. 살짝만 그 느낌을 내도 충분히 빠져드는 느낌. 빠르고 간편하게 대리만족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윤종신 해변 무드송.